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연입니다. 동네 과일 가게에서 똑같은 과일을 이렇게 두 상자에 나눠서 진열을 해놓으신 거예요. 앞에는 뭐 예쁘니 못나니 이렇게 이름표도 달려 있었습니다. 뭐 달리 떠오르는 그런 표현이 없었나 봐요. 그 사장님이요. 그런데 각 상자엔 서로 반대로 가야 할 것 같은 것도 몇 개씩 보이더라고요. 따로따로 봤으면 덜 드러났겠지만 나란히 두고 보니까 뭐 그렇게 못나 보이지 않은 것부터 오히려 반대 상자는 이건 좀 못나 보이는데 왜 여기 있나 싶은 거, 이런 게 둘 다 골고루 섞여 있었어요. 미리 이해심을 발휘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차이겠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미리 이름표 달고 나는 어떤 겁니다 라고 다 알려주면 뭐 배신감이 왜 들고 반전이 왜 생기겠습니까만 다 그럴 순 없잖아요. 어떤 건 적당하게 미리 짐작하고 센스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설령 좀 반전이 심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도 한번 이해해봐주는 그런 이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열고요. 추억의 명반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한 박스를 드립니다.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이치영과 번님들의 당신만이 두 곡 이어갑니다.

짧은 글, 긴 여운. 등산은 평지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 한 걸음이 모여 인류는 해발 8,848m에 달하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설 수 있었다. 동서고금의 위인들이 지나온 발자취를 보라.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노력했고 그런 흔적들이 삶 곳곳에 녹아있다. 어느 위인이든 단순히 운이 좋아서 유명해진 사람은 없다. 설령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뿐이다. 그러고 보면 성공이란 자신의 길을 평생 착실하게 걸어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의 선물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꾸준한 노력이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더 편한 방법만을 찾는다. 끈기와 인내는 모른 채 단박에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스스로의 과욕에 빠져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기에 바쁘다. 왜 그들은 단 몇 걸음 만에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할까? 왜 몇 걸음 가지도 않고 정상이 너무 멀다고 포기해버리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이 오르지 못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밤낮없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을 비난하는 걸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면 그 이후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땀 흘린 과정에서 보람을 찾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길 긴 여운, 오늘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였습니다. 이 책은 부도 직전에 중소기업에 간신히 취업해서 하루하루 패잔병처럼 살던 한 젊은이가 세계 100대 기업 중 하나가 된 첨단 전자부품 제조회사를 세워서 연매출 16조 원 이 조직의 총수가 되기까지 60여 년의 시간 동안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왔던 일과 삶에 대한 그런 절절한 고민과 태도를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사투리가 들킬까봐 사무실에 울리는 전화 벨소리마저 두려웠던 별 볼 일 없던 청년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잠재력을 폭발시켜 일의 주인으로 거듭났는지, 그리고 무엇이 평범했던 한 사람의 삶을 특별하게 변화시킨 건지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이제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든 혹은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용기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현재가 갑갑하고 미래가 막막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살 것 같고요. 또 책은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는 당신은 무엇이 되길 바라는가? 이게 뭐 단순히 연봉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들 말고요.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꽤 자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아닌가요, 사실?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둘 다섯 밤배 전해드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애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3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7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독수리님 신청곡이었어요. 딱 오늘 어울리는 노래이긴 하네요.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였습니다. 그리고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자꾸 묻지 말고 얼른 나가든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양군님, 오랜만입니다. 방송은 습관처럼 듣고 있지만 후배 청취자님들에게 좀 더 기회가 가도록 자제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몰랐다고요? 나는 소영 씨 목소리만 들어도 바이오리듬을 알 정도지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늘 제자리에서 듬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저는 늘 본분을 다해서 잘 듣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또 저에게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방마님 호칭은 참 뭔가 너무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9625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비가 그쳐가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3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늘이 일찍 오셨는데요. 그리고 독수리님이 그 아까 노래도 신청하셨지만 진짜 오늘 일찍 오셨더라고요. 은정님 반갑습니다. 비가 좀 내리는 것도 좋네요. 며칠 너무 더웠어서 라고. 그쵸, 너무 덥다가 기온을 좀 떨어뜨려 주니까 좀 반가운 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주 김원혜님 잘 지내시죠? 또 상은님도 와 계시고요. 행운두배님 반갑습니다. 2769 뒷번호 쓰시는 분, 또 1102 쓰시는 분, 바람구루님도 와 계시네요. 그리고 황금박쥐님, 네. 이제부터 내리는 이 비는 마지막 봄비 같네요. 근데 이게 기분상 더위 때문에 이미 여름의 범주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봄비라니요?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문자를 보면서. 그렇죠. 마지막 봄비? 예, 마지막 봄비.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6163 뒷번호 쓰시는 분. 비가 내리니 감상적이 되다가도 어제 좀 많이 내리니까 정신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라고. 오늘은 조금 촉촉해졌죠. 그 비가 이렇게 분무기 뿌리듯이 그렇게 미스트처럼 내리더라고요. 제가 오는 길에는. 그리고 이성훈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소영님. 제 취업해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건 뭐 오랜만이 아니라 오랜만이 두 배여도 괜찮습니다. 인수인계 잘해주신 정우재 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인수인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 기간을 잘 견디고 그리고 해주시는 분도 그 역할을 정말 잘해주시고 잘 따라가면 그 다음이 적응이 너무 쉽죠. 그리고 회사 생활도 즐거워지고 직장 생활도 즐거워지고. 근데 인수인계 때 뭔가 이게 맞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막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잘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본인에게 막 뭐랄까 좀 스스로 물음표를 너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못 믿으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좀 확실하게 해내는 어떤 그런 게 좀 떨어지고 그러면 실수가 또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정을 느끼거나 뭐 공동의식 같은 거를 좀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4921 쓰시는 분은 따스한 차 한잔 들고 갈게요 하셨는데, 아 지금 약간 또 비 내리고 기온이 또 조금은 떨어져 있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낮을걸요. 그러니까 또 약간 따뜻한 차 한잔과 음악도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권용섭님 어서 오시고요. 평강공주님 반갑습니다. 평강공주님도 오셨고, 제가 6617 쓰시는 분, 네, 먼저 봤었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평강공주님은 밤배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대지를 적셔주는 비가 내려 참 좋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종덕님도 반갑습니다. 비오는 목요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비오는 수요일만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하다가 비오는 목요일도 괜찮네요. 그리고 7168 쓰시는 분도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 느낌이 좋네요. 오, 노출을 그렇게 편안하게 여겨주신다는 거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양군님의 신청곡을 듣고 올까요? 호세 펠리치아노 원스테얼 와살럽 전해드립니다.

Once There Was a Love, 호세 펠리치아노의 노래를 함께 하셨습니다. 김포댁님도 반갑습니다. 매일 듣고 있는 김포댁입니다. 오, 수술을, 눈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근신 중입니다. 갑자기 노래를 들으니 사람은 태어나서 바쁘게 활동해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아, 그쵸. 근데 또 회복하는 기간에 또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은 회복에만 전념하시면 좋겠어요. 자,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2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까요? 데프레파드의 Two Steps Behind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정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대정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요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훈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남궁옥분, 꿈을 먹는 젊은이.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기.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재미있는 걸 하나 봤어요. 제리님이 우리 동네는 못난이 사과라고 하다가 언제부턴가 만난이 사과라고 팔더라고요. 전 이건 처음 봤어요. 근데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만난이 사과라고 붙여놓은 걸 많이 봤다고 하네요.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죠. 명반을 함께 꺼내드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어니언스의 사랑과 사랑의 진실 들으면서 함께 명반 가지러 가실까요?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가게. 오늘은 1990년에 발매된 김완선 5집입니다. 사실 이전 앨범들에서 매번 약간의 가창력 논란이 있었던 김완선이에요. 왜냐하면 뭐 비디오형 가수다. 늘 너무나 과도한,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과도한 어떤 댄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노래가 될까라는 걱정도 있었을 거고요. 당시에는 이런 음악, 이런 스타일의 무대 신선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직 좀 낯설고 댄스만 보여주는 가수다, 이런 편견도 갖기 쉬웠죠. 하지만 이런 논란들을 노력으로 극복한 가수입니다. 음악적 조언자들도 한몫했고요.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는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곡으로 제대로 점수를 얻었죠. 그리고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비디오형 가수라는 편견을 깨뜨렸다는 거 아닐까요? 김완선의 댄스나 미모가 아니라 음악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는 팬들이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김완선은 83년 인순이와 리듬터치의 백업댄서로 활동을 시작해서 86년에 첫 앨범을 발표하고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초반에는 그저 화려하기만 한,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 오해를 받았지만 이런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어요. 데뷔부터 40까지 발표했던 곡의 작곡자와 프로듀서 목록은 매우 화려했는데요. 1, 2집의 많은 곡을 산울림의 멤버 김창훈이 작업했고 초기 대표곡 리듬 속의 그 춤을 이 곡은 신중현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3집은 이장희의 곡이었고요. 4집에는 변진섭을 스타덤에 올린 하광훈의 곡이 많이 수록됐어요. 이런 유명 작곡자들의 곡이라고 다 그 사람과 잘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김완선은 자신이 소화하기에는 음역대가 너무 높았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댄스도 해야 했고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못 만났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창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5집부터는 젊은 연주자를 섭외해서 만든 백밴드 실루엣과 함께 공연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헤비메탈 밴드 웨인 부대의 기타리스트였고 당시 김종찬의 백밴드 멤버로 활동하던 송무현이 영입됩니다. 4집 활동 후에 후속 앨범 곡 작업과 프로듀서 역할까지 담당했는데 드디어 가수와 프로듀서의 완벽한 합이 만든 작품이 나왔죠. 5집 수록곡은 1980년대 서구시의 퓨전 락이나 일렉트로니카, 펑키, R&B의 편곡 방식이 기반을 뒀고요. 리듬은 여유롭고 그루브가 생겼고요. 김완선의 보컬이 좀 더 풍부하게 표현되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뭐 많이들 딱 들으면 아실만한 노래들, 가장 무도회, 나만의 것,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어느 봄날, 마지막 미래 어디 있었나요, 작은 카페 이야기, 모노드라마, 잃어버린 도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조금 낯선 곡들도 많은데 싶으신가요? 근데 이렇게 세 곡이나 단번에 이거 아는데? 알아요? 알아요? 하기도 쉽지가 않죠. 자, 세 곡을 듣겠습니다. 김완선의 나만의 것, 가장 무도회,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그리고 제일 먼저 들으셨던 노래가 나만의 것, 또 가장무도회, 이렇게 쭉 이어왔습니다. 아, 김한선 5집에서 3곡을 들었어요. 유선님이 당시에는 아, 그냥 너무 멋있었는데요 라고. 그쵸, 뭐랄까 좀 신선한 느낌은, 그러니까 여태껏 보지 못했던 느낌의 가수와 음악이고 무대고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가 뭐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 가창력 논란 이런 거는 그냥 모르겠고요. 그냥 TV 틀면 전에 없던 어떤 언니가 나와서 너무나 막 화려한 댄스를 보여주고 굉장히 고음의 노래를 부르고 머리 스타일이나 옷이나 이런 게 너무 진짜 화려하고 외국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서구적으로 생기긴 했잖아요, 만사님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때 알겠더라고. 그런 논란을 가질 필요는 없었던 가수인데, 김한선만이 소화할 수 있는 음색과 그리고 어떤 음정대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가수였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정체되어 있지 않고 뭔가 또 요즘 친구들의 음악도 연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신곡을 계속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에서 그 원숭미라는 게 이제는 저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 말고 우리 김한선님의 음악에서. 지금도 진행형이니까 더 기대가 되는 가수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1317 뒷번호 쓰시는 분도 완선 누님 대단했죠. 아, 첫방, 그러니까 TV로 처음 보고 나서 학교 가서 반 친구들끼리 그 얘기밖에 안 해도 봤냐? 라고. 그죠. 남학생들 팬들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라에도 나오지만 수학여행 가거나 그러면 장기 자랑하고 뭐 이럴 때 어느 학교마다 다 김완선이 있고 막 그랬던 거. 댄스 제일 잘하는 친구 막 떠밀고 나가서 하라고. 다들 그런 추억 있으시죠? 김한선 5집에서 3곡을 함께했습니다. 자, 3부는 조용필의 노래로 마무리할까요? 바람의 노래 준비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인이 사르기를 이러한 단체 생활에는 상벌이 분명해야 할 듯 하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상 없는 가운데 큰 상이 있고 벌 없는 가운데 큰 벌이 있나니 그대들은 나타나는 상벌에만 끌리지 말고 참과 거짓에 대한 마음 대중을 놓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1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 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 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 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 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 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 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4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성우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잘 들으셨습니까? 자, 그리고 현동수님도 어제부터 비가 와서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부산 신복수님, 오늘 목수님 그러게요. 조금 문자로는 조금 늦게 만나는 느낌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아, 7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호세 펠리치아노 음악 신청해 주신 분, 틀어준 제작진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먹먹한 그리움 가득한 명곡 중 명곡입니다 하셨고요. 그렇죠. 7186 쓰시는 분은 모든 노래가 사실 명반이지만 그래도 명반 코너에서 한 번씩 여러 곡을 전해주면 더 듣기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그 뭐 명반 명곡이라는 게 무슨 공인된 뭐 음악평론가들이 명반 땅땅 이렇게만 해서 명반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내가 명반으로 생각하는 노래면 뭐 명반인 거죠. 근데 또 이런 코너를 만드는 이유는 이참에 조금 명분화해서 좀 한 음반에서 여러 곡도 전해드리고 숨은 트랙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736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4103 쓰시는 분도 날씨 따라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 좋게 차분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런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게요. 오늘도 조금은 차분하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야 되는 게 제일 근본은 어쩌면 날씨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권용섭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들을까요? 김성우 웃는 여잔 다 이뻐.

한 곡을 더 이어서 들었습니다. 제리님이 신청하셨던 김영중의 그랬나봐까지 함께 들으셨죠. 그리고 7180 뒷번호 쓰시는 분이 이런 날은 어째 또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데 건강 때문에 지금 다이어트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많아서 가리는 음식이 많아서 더 먹고 싶은 게 많네요 하셨습니다. 약간 오늘은 또 그런 거 생각나시죠? 네, 살짝 뭔가 국물 있는 거 그리고 살짝이 아니라 아무튼 맛있는 것들 그래요. 뭐 날씨 따라 생각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또 건강 때문에 식단을 하고 계시다니까 조금 참으셔야죠. 그리고 김정태님 오늘도 애청하면서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도광택님은 비겐 뒤 상쾌한 오전을 음악과 함께 하셨네요. 946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혜님은 3부에 들어오셨다가 그 완선언니 노래 여러 곡 어머 웬일이니 너무 좋아요. 이거 3부 듣고 주신 거죠? 그래요. 오늘은 명반 듣는 날이라 또 세 곡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은경님, 은서님 다 와 계신데 은서님은 우리 학교 김한선이 될 뻔한 적이 있는데 예, 과욕이었나 봐요. 더 잘하는 라이벌 친구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꼭 그리고 또 라이벌도 있어가지고요. 결국 한 명은 다른 사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너무 완선 언니가 독보적이라 서로 하고 싶어했죠. 자 이번에는 전주 김원혜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예민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벌써 끝인사를 먼저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여러 분이 계신데 이미 문 열고 나가신 건 아니시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송골매의 빗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3: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4: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 마음을 쓰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애락의 초월에 마음을 쓰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부처는 희로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써서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게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나는 구도자.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21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불지품 8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로만 채워지긴 어렵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고, 외로운 날, 괴로운 날, 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순간을 만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수많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는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희로애락에 과도하게 끌려다닐 필요도 없을 텐데요.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리저리 휘둘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 잡기에 정성을 들여야겠죠? 나는 지금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구탐방 만나보는 목요일이죠. 잠시 후에 함께할게요. 노래 듣고 이슈 인 원불교 만나봅니다. 창작성가 푸르른 나를 위해서, 권진원 살다 보면.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기 111년 중앙총부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는 24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모시고 부처님 법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밝혀주셨는데요. 그래서 원불교는 석존 성탄절을 4대 경절 가운데 하나로 추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중앙총부와 전국의 각 교단과 기관에서 경축 기념식이 진행되는데요. 중앙총부에서 진행되는 경축 기념식은 오는 24일 오전 9시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됩니다. 원포털과 원불교 너튜브에서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 라디오에서는 저녁 9시, TV로는 오후 7시에 녹화 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 때는 연타원 김효철 교무님의 설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비 훈풍으로 일체 중생을 사바세계에서 건져주신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고 성불재중의 서원을 다짐하는 소중한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기 111년 중앙총부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입니다. 사랑의 기도.

농부가 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잘 가꾸면 가을에 풍요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여 농사가 잘 되면 생활이 함께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밭을 잘 경작하여 풍작이 되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꽃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수행자들이 천직으로 삼았던 이유입니다. 그동안 마음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 하는 오랜 화두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마음밭 잘 가꾸는 비결을 간략히 올립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먹고 삽니다. 세상은 정확히 마음 먹은 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미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온전히 책임지고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새롭게 가꾸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며 배신한다면 이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 현실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오직 내 마음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살펴서 상대에 대한 어두운 고정관념을 바꾸어 먹어야 합니다. 이는 나의 고유한 자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마음을 먹어봅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와 상대를 평소에 보이는 모습을 넘어서서 마음의 눈으로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유념할 것은 그 모습이 기분 좋게 사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거듭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밭은 이렇게 경작합니다. 이는 참 신나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일체의 현실은 내가 만듭니다. 이를 책임지고 마음을 밝게 심어서 자신과 세상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서 평소에 지닌 마음을 바꾸어 먹어야 합니다. 어떤 불행 앞에서도 좋은 해석을 하며 많이 웃고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들으며 순간순간 구하는 것을 이미 얻은 기쁨을 느끼고 산다면 나날이 은혜로운 세상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권도갑 교무님의 글 마음 농사를 잘 짓는 법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마음 심기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원벌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광주 전남교구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지난 16일 완도교화 60년 기념대회와 300일 기도 회향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60년 동안 완도지역 공동체와 숨쉬어왔던 교화의 역사를 돌아보고 빙글에 활불로 다시 깨어나다 라는 주제 아래 다가올 새로운 60년의 대도약을 선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는데요. 개벽의 북소리 공연으로 웅장하게 문을 연 기념대회엔 완도 군립합창단과 나주, 광주, 해남 등지에서 모인 시립창극단의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읽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나상호 교정원장, 오은도 광주 전남 교구장 등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와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완도교화 60주년을 함께 축하했는데요. 완도교화의 역사는 원기 48년 불목리 마을에 야학을 개설하고 이듬해 불목교당 터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완도교당, 소남훈련원, 청소년 수련원, 청해진 다원 등으로 발전하며 교육, 문화, 자선, 봉사 등 다방면에서 완도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설법을 통해 내 안의 자성부를 바로 세워 걸어다니는 법신불, 즉 활불이 되어야 한다며 완도 교도들이 자비심과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맑고 밝게 비추는 주인공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원불교 완도지역 교화 60년 기념대회는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 완도지역민 전체의 평안과 행복을 염원하는 화합의 장이 됐고요. 참석자들은 소원나무에 지역발전과 교화 대발전의 서원을 담은 카드를 걸었고 빙글에 활불로 다시 깨어난 완도교화가 은혜와 감사로 다시 피어나기를 염원했습니다. 다가오는 광주 전남교구 일정입니다. 오는 27일 농성교단과 근무복지관 교정지도가 진행되고요. 28일엔 담양교당과 창평교당에서, 6월 10일엔 서광주교당과 풍암교당의 교정지도가 진행됩니다. 또 광주 전남교구 소안교당에서 마음공부 강좌를 진행 중인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소안교당 1층 소법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군도 교무님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구로 가볼까요? 지난 8일 서귀 원광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 공동생신잔치를 열어 직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축하와 정을 나눴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입소, 주간보호 어르신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원광장터도 열렸는데요. 기부 물품과 먹거리 나눔으로 화목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날 행사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인데요.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9일엔 대정 원광 어린이집이 민소 큰 잔치를 열었는데요. 원아 가족과 졸업생, 인근 지역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을 초청한 행사였고요. 한국 전통놀이 체험하는 시간을 준비해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한 외국인 가족들에게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한국인 가족들에겐 말로만 들어왔던 전통 놀이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참가 가족들은 함께 어울려 놀이를 즐기면서 웃음과 정을 나눴고요.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따뜻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딘가 하면 지난 12일엔 제주 국제마음센터가 상냥 봉고식을 올렸습니다. 미래시대 정신문화 선도의 주역이 될 원불교 제주국제마음센터는 세계인의 명상과 치유를 위한 복합도량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건축공사의 중요한 중심점인 상냥 봉고식을 봉행하며 성공적인 불사완공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 상냥 봉고식은 건물의 뼈대를 완성하고 가장 윗부분에 볼을 올리는 상냥식에 이 거룩한 불사의 진행 과정을 경건히 고하는 봉고식을 더해 천지기운의 감흥을 기원했는데요. 이번 행사엔 제주교구 제가 출가 교도들과 불사를 돕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두 손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건물의 골조가 무사히 안착한 것을 축하하는 동시에 남은 공정의 안전과 제주국제마음센터가 맞이할 밝은 미래를 일심으로 발언했습니다. 특히 기도의 정성을 담아 작성한 상냥문이 올려질 때에는 불사에 동참한 모든 이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이며 현장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뜬 제주국제마음센터는 대지 약 1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이고요. 올 가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마음센터는 약 40여 년 전 신축 이후 전국의 수많은 인재들과 교도들의 마음공부 도량 역할을 해온 옛 제주국제훈련원의 역사적 역량을 이어받아 현대인들의 시대적 요구에 맞춘 최고 수준의 명상, 치유, 연수복합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인데요. 상냥 봉고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상냥 봉고식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정신개벽의 단단한 기둥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전하며 앞으로 완공될 제주국제마음센터는 국내외 교도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밝혀주고 치유하는 글로벌 마음공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엔 경기 인천교구로 가볼게요. 지난 10일 경기 인천교구 인천지구가 인화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천 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지구 인화운동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인천지구 재가 출가 교도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며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라는 취지에 맞게 100세를 맞은 교도부터 이제 갓 돌을 지난 아기까지 함께 참여해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백발의 어르신을 다정히 부축하는 인천교당 청년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교도들의 모습까지 세대를 넘어 일원의 진리 안에서 모두가 일원 가족임을 확인하는 훈훈한 자리였는데요. 축사를 맡은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화합과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이끌어가는 원불교 인천지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3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번 인화운동회가 각박한 현대사회에 참된 가족애와 이웃사랑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인화운동회의 프로그램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승패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다채로운 명량운동회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각 교당이 정성껏 준비한 장기자랑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 됐습니다. 행사를 기획 준비한 부평교당 김홍기 교무는 모든 교도님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고요. 김덕전 인천지구장은 앞으로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은혜로운 교화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지구 교도들은 부천체육관을 가득 메운 활기찬 에너지와 넉넉한 웃음 속에서 일상 속 교법 실천의 힘을 다시금 다지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울산교구로 가볼 텐데요. 다가오는 일정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6월 6일 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해소 명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래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구청 5층 대각전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강법인 교무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원불교 알림 체크.
1: 원불교 안암교당이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개축 봉불식을 진행합니다. 원기 56년 원남교당에서 연원하여 재기교당을 시작으로 한결같은 서원으로 교단 청소년 교화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안암교당은 원기 93년 비전 선포 이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는데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많은 축하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전법성지 생활훈련이 오는 2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원불교의 훈련도량이자 교화도량인 익산 전법성지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발자취와 함께하는 비움과 체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의 등급과 4대 강령을 주제 강의로 하고 최대 24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는 이번 훈련은 재참석자와 대학생에게 입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도 정기훈련으로 이수되는 이번 훈련에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공예 전국훈련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원불교 본공예는 무아본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적공하며 본공을 통해 원불교 교화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본공예원 양성을 위해 실지 수행과 신앙으로 길러내는 이번 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름 훈련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진행 역량을 높이고 훈련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지도자 훈련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다양한 레크레이션 강의와 마인드 히어로 워크북 시간, 어린이 성가 익히기 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청소년 여름 훈련을 준비하는 출가 재가교도 4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3: 온
2: 경농의 스티온
3: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2: 온
3: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2: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3: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라라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기분 좋은 12시. 엄마가 말했어요. 와, 벌써 5월도 중순이 넘었어. 세월이 참 빨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아유, 아직 방학이 되려면 한참 남았네. 그러는 거 있죠. 왜 엄마와 아이의 시간은 이토록 다르게 가는 걸까요? 자네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나이에 반비례한다라는 학설인데요. 10살의 1년은 1의 속도이지만 50살의 1년은 5의 속도로 무려 5배는 빠르게 느껴진다는 얘기더라고요. 이렇게 나이와 시간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여유롭게 쓰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쏜살같이 지나가는 게 아쉬워서 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고 싶은 세월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는 좀 더 아껴서 아주 행복하게 써보자고요. 5월의 어느 멋진 날 기분 좋은 12시 시작합니다. 첫 곡이에요. 아이브의 뱅뱅.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6: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파발이 살아있는 떡.
7: 파발 찹쌀떡의 원조.
8: 100년 앞변.
7: 첨가물 없이 건강한.
8: 100년 앞변.
7: 30년 전통.
8: 100년 앞변.
7: 떡 선물 세트는.
8: 100년 앞변.
7: 1588-5678.
9: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집안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반갑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앞서 심리적 시간이 나이에 반비례한다라는 자네의 법칙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랑스의 심리학자 폴 자네가 제안한 이 개념 살아보니 참 맞는 말 같다 싶으시죠? 이걸 뇌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꽤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세상 모든 게 다 처음이라 새로움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해요. 반면에 성인이 되면 늘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뇌가 익숙한 정보들을 빛의 속도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하고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끼는 거랍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련함과 능숙함의 증거 같아서 뿌듯함이 있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무덤덤한 삶이 된 건가 싶어서 조금 씁쓸해지기도 하네요. 참 양가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이 한마디, 세월이 참 빠르다. 오늘 점심 드시면서 이 의미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이문세 아름다운 인생, 임영웅의 무지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예. 임영웅의 무지개까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임영웅의 무지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0415 쓰시는 분이 주말은 시속 200km로 지나가고 평일 근무 시간은 시속 2km로 가는데 이건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제 뇌가 주말에만 과속 스펙터클을 즐기나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건 뇌과학이라기보다는 즐거운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붙는 것 같고 가속도가 붙는 것 같고 뭔가 하기가 싫거나 매일 반복되는 이 일들이 매일 즐거울 수가 없죠. 예, 같은 얘기도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인데 예, 근무라는 거는 참, 예, 참 즐겁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어, 이런 건 뇌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 말이에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뒷번호 0921 쓰시는 분은 비 오는 목요일 점심시간 창밖을 보면서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이런 날에 역시 밀가루가 당기네요. 희원님 맛 좀 하셨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직 저는 못 먹었어요. 아직 저는 예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 요거를 예 한번 저도 취득을 해서 칼국수로 한번 이따가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아... 칼국수에는 역시 김치죠. 그렇죠?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 비가 그쳤네요.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보죠. 하늘바라기님은 흐린 날씨를 좋아해서 그런지 오늘 분위기 완전 제 취향이에요. 잔잔하게 떨어지는 빗소리에 희원님 목소리까지 완벽한 목요일 낮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하늘바라기님 계시는 곳은 아직 비가 오는군요. 서울은 비는 그쳤는데 아직 구름이 좀 끼어 있고 조금 선선한 날씨입니다. 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로켓트리아 아름다운 계절, 포이트리의 흐린 뒤 맑음.

럭켓트리 아름다운 계절 포이트리의 흐린 뒤 맑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 크랭넛의 아니 벌써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1: 경농이 만듭니다.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15장 말씀입니다.

기분 좋은 12시 2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2부 첫 곡입니다. 허밍 어반 스트레어의 커피 한잔 어때?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 떨어 똥.

0: 한산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기분 좋은 12시에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요. 뭐 날짜 문자, 날씨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혹은 생일 아니면 결혼기념일 아니면 아이의 생일, 본인의 생일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생일 이런 것도 있으신 분들은 참지 말고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축하 많이 드릴게요. 아, 뒷번호 003이 쓰시는 분께서는 희원씨 출근을 해서 메일을 몇 개 확인하고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벌써 12시라니요? 제 뇌가 일을 너무 능숙하게 처리했나 봐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벌써 12시. 지금은 벌써 12시 37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시면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는 걸까요? 그쵸? 저도 예... 기분 좋은 12시에 오면 12시 시작했다 하고 이제 마무리 질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아갖고 정말 쏜살같이 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주말이 조금 빨리 안 가더라고요. 그거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성호님께서는 군대가 있는 아들은 국방부 시계가 머물러 있다는데 기다리는 부모 시간은 KTX네요. 벌써 5월 말이라니 휴가 나오면 뇌가 새로움을 느끼게 맛있는 걸 잔뜩 사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요즘에 군대에서 맛있는 음식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인 법이죠. 예, 밖에서 먹는 사제 음식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예, 맛있는 거 사주시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뒷번호 7034 쓰시는 분은 비가 오니까 괜히 울적했는데 라디오 시그널 음악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래서 제가 12시만 되면 기분 좋은 12시에 주파수를 고정. 오늘도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기분 좋은 12시는 언제나 이 제목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루시의 바라, 데이식스의 해피.

루시의 바라, 데이식스의 해피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2593 쓰시는 분이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살짝 쌀쌀해요. 얇게 입고 나왔는데 차에 있는 무릎 담요를 꺼내 덮고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12시에서 따뜻한 정엽 노래 한 곡 들어주시면 온도가 딱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이럴 때는 응따를, 예, 응대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예, 고 빨간색 버튼들이 있는, 예, 그거를 누르시면 조금, 예, 훈훈해질 겁니다. 예, 그럼요. 뒷번호 8121 쓰시는 분께선 점심을 먹고 카페에 왔는데 창가 자리가 비어있지 뭐예요?

얼른 선점해서 따뜻한 바닐라 라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창가 자리 사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구름이 끼어있는 날도 그렇고 비 오는 날 요런 날 창가 자리 있으면 탁탁탁탁탁 요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커피가 더 술술술술 잘 들어가고 참 분위기 있고 좋죠. 확실한 행복 좋습니다. 전호상님께서는 희원님 어제 비가 와서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네요. 회사에서 점심 먹은 후 잠깐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호상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감기도 조심하세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경수의 말 대신 볼빨간 사춘기의 썸데이.

경서에 말 대신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4298 쓰시는 분이 대구도 비는 그쳤지만 날은 흐린 오후네요. 신청곡은 가오의 시작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이 곡도 안 띄워드릴 수 없죠. 2부 끝곡으로 가오의 시작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2: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라라.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무한 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해정사 매양 의식이나 거처에 분수 밖의 사치를 경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분수 밖의 의식주를 취하다가 스스로 폐가망신을 하는 수도 있으며 설사 재산이 넉넉하더라도 사치를 일삼으면 결국은 삿된 마음이 지성하여 수도하는 정신을 방해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들은 의식 거처 등에 항상 단박과 질소를 위주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실시품 2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효언니 휴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헤이즈의 해픈 우연.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향기.

0: 극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박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박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에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힐쌤!

피쌤이에요. 제한 시간 1분 안에 교과서의 지문을 다 읽지 못한다는 초등학생이 98%, 중학생이 92%나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놀라운 조사 결과가 요즘 심각한 문해력 실태를 보여주는 거겠죠. 하지만 배움의 끝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겠죠? 오늘도 희쌤과 함께 문해력 레벨업 해보자고요. 바로 문제 나갑니다. 땡땡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40여 년간 군림하던 임금의 땡땡에 대하여 온 백성은 조의를 토하였다. 40여 년간 군림하던 임금의 땡땡에 대하여 온 백성은 조의를 표하였다. 예, 들어갈 문장 중에 단어 중에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1번 붕어, 2번 석어, 3번 승어, 4번 능어. 1번 붕어, 2번 석어, 3번 승하, 4번 능언. 제가 사극 드라마에 푹 빠져 있어서 그런지 문득 이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과연 왕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 허영별의 별의 순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바로 40여 년간 군림하던 임금의 땡땡에 대하여 온 백성은 조의를 표하였다. 요게 문제였죠. 아마 이 문장을 들으시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우리가 사극이나 뭐 이런 거에서 들었을 때 이 말들은 들어봤는데 하나가 무슨 말이지?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텐데 1번 붕어, 2번 석어, 3번 승아, 4번 능언이었죠. 바로 정답은 4번 능언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해당될 수가 없죠. 능언이란 말을 능숙하게 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능할 능자이기 때문에 뭐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능수는 난 뭐 이런 거 쓸 때 그 능자고요. 아, 붕어, 석어, 승아 모두 왕이나 대단히 높은 인물의 죽음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말에는 죽음을 뜻하는 한자가 참 다양히 있어요. 뭐 임종, 운명,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뜻하는 거, 그리고 사망, 작고, 별세, 타계, 세상과 작별했다는 뜻을 높여 부르는 그런 말이고요. 단어에 담긴 깊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하면 누군가를 애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또 깊이 있는 문자와 함께 정답자분들 5분 뽑아봤습니다. 아, 뒷번호 2230 쓰시는 분이 정답 4번 능언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우님께서 정답은 능언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 다른 말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능언이라는 말을 저도 사실 좀 생소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능자가 능할 능자 그리고 말씀 언자여서 예 말을 잘하는 예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뒷번호 8503 쓰시는 분은 정답은 4번. 저 완전 사극 매니아라 1, 2, 3번 단어 나오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전하가 승하하여 싸웁니다. 하고 대성통곡하는 연기자들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525 쓰시는 분도 4번 능언 말을 능숙하게 잘한다는 뜻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산책 중입니다. 오늘은 쌀쌀하네요. 성공 맛집인데 지식도 챙겨주는 곳 활기찬 희원 씨의 목소리가 흐린 오늘도 기운차게 해주네요. 그레이한 날도 나름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5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태극기님까지죠. 정답 4번이요. 밥할 때 퀴즈가 나와서 집중하기가 힘든데 오늘 맞춰봅니다. 라고 예 이렇게 맞춰주셨고요. 이렇게 태극기님까지 5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소라의 신청곡 선우정아의 멜로디.

이소라의 신청곡 선우정아의 멜로디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3부 끝곡으로 BTS의 Swim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방심하면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1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러봐 물러가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룸아 물러꺼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요름 퇴치송. 오늘은요 AOA의 엘비스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시크릿의 마돈나 띄워드립니다.

AOA의 엘비스, TRI 너 때문에 미쳐, 시크릿의 마돈나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 사탕,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 들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만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백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꽃길만 걷자님께서 점심시간에 잠깐 편의점 가다가 보도블록 사이에 피어난 작은 꽃을 봤어요. 비 맞으면서도 싱그럽게 피어있는 게 꼭 제 모습 같달까요? 모두 힘내서 목요팅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목요팅입니다. 아, 홍경화님께선 버스 운행하면서 예쁘신 희원씨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고 힐링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화이팅하고 경아님께서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은요, 김제에도 이슬비가 보슬보슬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이래요. 아, 그렇군요. 오늘부터 선거운동하는 아내를 위해 어제 저녁 소고기를 사다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살짝, 힘내서 조금만 고생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요잉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좋네요.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잘 몰랐지만은 부부이신 분들 오늘도 우리 파이팅 해보자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조정석의 아로하, 김종국의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조정석의 아로하, 김종국의 별바람의 쌀, 그리고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4463 쓰시는 분이, 희원씨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줄 아세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을 숫자 2와 1로 상징을 해 21일이 부부의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아, 부부의 날. 이행시를 한번 가볼게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끼리 할 말이 없더라도 오늘만큼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끝곡은 유사곤의 Be OK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페미니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0장 법문.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동근의 노래. 안녕하세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러분 아파트나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이랑 마주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인사를 하는 분들, 뭐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몸을 피한다거나 또 청소용품 냄새에 슬쩍 숨을 참는다거나 또 할 때가 있죠. 나쁜 의도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들인데, 근데 말이죠. 어느 날 그분이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청소하고 나면 깨끗해질 거예요. 네. 상대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오히려 먼저 정중하게 배려의 말을 건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태도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사실은 우리 마음까지 살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배움의 마음으로 시작해 봅니다. 김현자입니다. 고맙습니다.

0: 거시기 이장이요. 안녕들 하십니까? 이 비도 거시기역에 오고 다들 괜찮나 몰라. 오늘은 말입니다. 이 거시기 동네 골목 어기에 오래된 구두 수선집 이야기인데요. 거시기 무엇이냐, 이 그 사장님께서 어느 날 가게 앞에 새 메뉴를 만드셨는데 이 여기 발음이 잘 안 되네. 예, 근데 그게 거시기 이 그 무엇이냐, 이 짝짝이 신발 조정 무료 요렇게 딱 써있다 이 말이요. 그게 무엇이냐 하고 천천히 살펴본 게 거시기 병이나 사고로 양발 크기가 달라서 신발 한쪽이 늘 불편했던 이웃들을 이해해서 한다는 거지. 이 동네 분이 사장님 무료로 해주면 손해 아니오? 하니까 그거 뭐 내가 조금만 손보면 되는데 돈은 무슨,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거시기 사람들이 멀쩡한 구두 들고 와서 굽을 갈아 가거나 또 캔커피를 썩 건네고 가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상부상조, 예? 상생의, 예,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말로 여기서 거시기 이장이 오늘도 겁나게 한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누군가의 불편한 걸음을 맞춰주는 손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 말이지.
1: 남일의 구두닦기 문의역 하늘땅만큼.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출발해봅니다. 탤런트 가수 이병준 씨의 노래 땡땡이 원피스. 윤영희 씨, 오늘은 더더욱 행복 출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부산은 비가 그쳤냐 하면 내리고 알 수가 없는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방송 좋은 예가의 세상과 함께 하신다고요. 어서 오세요. 거창이 이현수 씨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준호 씨, 전북 배송적입니다. 좋은 애 가장 최고입니다. 최영아 씨 들어오셨고요. 대전의 김윤혜 씨, 나른함이 살짝 몰려오는 이 시간 2시 좋은 애 가요 세상 출첵합니다. 비어놓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 속에 라디오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하신다고요. 감사 감사합니다. 김혜성 씨, 함께해서 더 좋은 방송 좋은 애 가요 세상과 함께 더 좋은 2시 기대해봅니다. 김정아 도리도리 짝짝.

이분도 탤런트였죠. 김정아 씨 노래였습니다. 자, 대구시 달서구 그 김진옥 씨 좋은해요 가요사장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운동 못 가고 집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더 덥기 전에 에어컨 신랑이랑 청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혜경 씨가요, 어제 종일 내린 미덕분에 길가에 나무들이 깨끗한 청록으로 물들이고 예쁘게 예쁘게 줄 서서 한겨 상쾌한 오후라고요. 어서 오세요 좋은아 오빠요 오빠요.

가사로 만든 이야기 성재희의 보슬비 오는 거리. 비가 오는 날이면 괜히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게 된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도 젖은 거리 위에서는 다시 또렷해진다. 조용히 내리는 보슬비에 숨어있는 수많은 감정, 말하지 못했던 후회, 붙잡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아직 끝내 지우지 못한 그리움까지. 그래서 비오는 거리를 혼자 걷다 보면 자꾸 마음이 약해진다. 사랑은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혼자만 멈춰서 있는 것 같은 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지만 가슴 속에서는 아직 이별이 끝나지 않았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남겨진 사람만 추억 속을 서성인다. 그래서 그리움은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는 계속 내리고 거리의 불빛은 흐려지고 마음속 상처도 조용히 젖어든다. 하지만 나는 안다. 눈물도 언젠가는 빗물처럼 흘러 지나간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보슬비 오는 거리 위에 조용히 지나간 사랑을 떠올려본다. 아직은 아프지만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시간에 대하여 오늘도 가슴에 묻어본다.

스마일님께서 며칠 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네 자매 중에 막내 여동생의 생일이라 서울에 사는 세 자매가 오랜만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웃고 얘기 나누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네요. 네, 오늘처럼 따뜻한 날에 듣고 싶은 사랑새. 진혜성 씨의 같은 팬 활동을 하고 있죠. 자매분들이. 대단하신 거죠. 네. 예전에는 진혜성 가수와 함께 공개방송은 무척 초창기에 팬분들하고 많이 했었는데. 네. 자매가 있다는 건 참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언니 동생과 함께 만나 맛있는 식사도 하고 향긋한 커피도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고. 이분은 샤오리나님. 네. 같은 팬으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잘 쉬고 있네요. 조금 후 뒷산 북한산행 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트로트가 최고예요. 56년생이에요. 네, 집디가 북한산 이라고요. 네. 그리고 전주의 현동순 씨가 메마른 돼지를 담비가 촉촉히 적셔 주어서 해갈이 잘 되었네요라고 하셨고요. 의왕의 개인 택시 하시는 배정한 씨가 오늘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축하해 주세요. 채베코의 어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베코의 애비로 전해 드릴게요.

네, 덕산도 한양님이 박상철의 좌우가 부탁을 했고요. 내 마른 돼지를 적색에 젖어주는 비 내리는 오후 좋다고요. 이근정 씨도 오늘 날씨 운동이 시원해 좋네요. 장인의 당신편 사랑의 비를 맞아요도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지금 선곡된 노래는 둘이 하나 돼 부부의 날 기념일 노래 김종환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3부로 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수연 씨와 함께 오겠습니다.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페미니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가정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대정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44.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자, 홍랑을 들으면서 3부 문을 열었습니다.

0: 그냥 나이 33 그리고 클래식을 전공한 가수 2014년 1집 앨범 사랑의 방정식으로 데뷔한 가수 2016년 홍랑으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 음악이 끊어졌습니다만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최종 3위까지 차지한 오늘 초대하는 가수 민수연 가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음악이 좀 더 길게 가졌어야 되는데.
1: 아우 저 네. 너무
0: 짧게
1: 좋았어요.
0: 소개해 주기를 바라면서.
1: 아니요. 네. 독백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그랬었군요. 야 정말 오랜만이에요.
1: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그 위원님을 이제 라디오에서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뵌 지가 8년 전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너무 오래됐어요.
1: 맞아요. 네.
0: 그리고 이제 또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고 나니까 바빠져서 네,
1: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
0: 근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1: 그래요? 네. 제가 근데 참 그 좋아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게
0: 지금도 20대 같은데.
1: 정말요?
0: 지금 20대 아니에요?
1: 지금 30대가 이제 넘어서
0: 그러니까 제가
1: 33이 됐습니다.
0: 그 소개를 하는데 네. 아니 이게 맞나? 네, 이런 생각이 들 가지고.
1: 20대 때 마지막으로 뵀었고 네. 그 예전에는 사실 네네. 데뷔 초 때는 제 나이보다 훨씬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0: 트로트라.
1: 요즘에는 네. 그래도 조금 어리게 봐주시는 분들이 네. 좀 생겼어요.
0: 근데 그 당시에는 네. 사실 정통 트로트를 하는 가수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맞아요. 트로트 오디션이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정작 진짜 트로트를 하시는 분들은
1: 네네. 아무래도 그 정통 제가 아는 쪽 완전 또 찐정통이다 보니까
0: 그런데 그냥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1: 맞아요.
0: 하시는 분들은 좀 질러주고
1: 아무래도 이제 약간 요새 트렌드에 좀 맞게끔 바꿔서
0: 변조. 그래서 이게 트로트인가?
1: 나는 요새는 되게 다양해졌죠.
0: 그래서 거기에는 뭐 락하는 트로트도 되고
1: 락도 있고 뭐 성악도 있고 성악, 뮤지컬도 있고
0: 다 합쳐가지고 트로트가 이제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1: 맞아요. 되게 다양해졌죠.
0: 예, 근데 이제 그걸 다양하다라고 이제 표현도 하지만 이제 트로트를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트로트의 본질은 또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
1: 제가 또 하고 있는 그런 좀 구수한 정통을 좀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0: 그렇죠.
1: 계시죠.
0: 예, 그게 완전히 배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1: 그래서 저도 네. 그걸 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땐 보여드리더라도
0: 그럼요.
1: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또 요쪽 정통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건 또 꼭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물론 발전적 변화는 꾸준히 하잖아요.
1: 그럼요.
0: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하지만
1: 저 옛날에는 뭐 춤도 안 추고 그냥 무대에서 서서 그랬는데 춤도 추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배아연 가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1: 똑같아요.
0: 가만히 했는데 이제 움직이고
1: 아연이도 요새 장난 아닙니다.
0: 그러니까 뭔가 변화는 갔는데 그래도 본질적 부분들은
1: 뿌리는 똑같죠.
0: 바탕이 있다는 거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근데 그 지금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저장기 내가 그냥 트로트만 부르다가 오디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밴분도 많아지고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오디션을 하고 나서 이제 스피노프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뭐 제가 발라드도 불러봤고 뭐 랩도 해봤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내한테 맞는 옷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새롭게 봐주시고 흥미롭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구나 하고 어차피 제가 뿌리가 있고 끝까지 갈 거는 정통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는 분들은 또 다 알아주시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재밌다
0: 그렇죠.
1: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다들 아니까.
1: 맞아요.
0: 그리고 또 그거를 곱하시는 분들도 있고.
1: 네네네.
0: 또 다른 분들도 은근히 민수연 씨를 부러워하는 가수들 간에도 그게 있죠. 나는 저걸 못하는데.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트로트가 우리가 쉽게 이제 어찌 보면 뭐 쉽게 생각하는데.
1: 그렇죠.
0: 다른 걸 하다가 정통들을 딱 들어가려면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1: 많이 이게 지금 제가 데뷔한 지가 벌써 13년 차가 그렇지, 됐는데도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0: 그럼요.
1: 한 해 안에 할 때마다 내가 또 이게 더 부족해 보이고 이걸 또 더 연습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요즘 늘어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 기본이 되다 보니까 네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단 말이죠.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변화를 조금씩은 가져야 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변화를 해주면서도 그 정통을 지켜나가야 되니까
1: 맞아요.
0: 그게 기본이 되는 게 이게 힘들어요. 덕분에 봐주니까.
1: 약간 그 한결 같은 건 좋은데 이제 다른 색깔들도 약간씩 섞어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제가 뭐 공부해야죠.
0: 그러니까.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1: 가수인데 직업이잖아요.
0: 그럼요.
1: 해야죠. 예.
0: 저도 이제 오디션 할 때 조마조마하게 보면서 많은 응원을 했는데 더 좋은 결과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있었지만 그래 그 정도도 정통 트로트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라고 보거든요.
1: 너무 저한테는 값지고 과분한 결과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이렇게 이 오디션에 출전을 해서 내가 뭐 잘 돼야지 떠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간 오디션이 절대 아니었고
0: 근데 간절함 때문에 한 거죠.
1: 그 사실 제가 그 오디션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그 노래를 그만뒀었습니다.
0: 그렇죠.
1: 아예 그만뒀었고 다른 일을 하다가
0: 그러니까 힘들어서
1: 저는 난 이제 노래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께서 한 번만 나가봐라.
0: 그렇지.
1: 마지막으로 해봐라.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정리하려고 나간 거였어요.
0: 그러니까.
1: 내가 가수 그 10년 이상을 하였는데 마무리는 하고 오자 해서 그냥 진짜 마음 다 비우고 나가서 내려놓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갔더니 더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예전에는 사실 안 그랬거든요.
0: 그랬었죠.
1: 다른 오디션 제가 출전했을 때는
0: 욕심을 내겠죠.
1: 도끼를 품었습니다. 내가 다 이길 거야.
0: 네네.
1: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마음을 비우고 그냥 진짜 솔직하게 노래하고자 했더니 많이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그 욕심이 나면 힘이 들어가요.
1: 맞아요. 진짜로 제 옛날 거 보면 그래요.
0: 발휘를 못해.
1: 맞아요.
0: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욕심만 지금 앞서고 있는 거예요.
1: 맞아. 노래 전달을 하고 가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나 노래 잘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0: 들리는 분들은 또 이제 보고 있는 분들은 욕심 부리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1: 보이죠. 또 다 선배님들께서 또 심사를 해주시고 계실 때면 다 알고 계시죠.
0: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해서 또 많은 활동 지금까지도 또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게 또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겠죠.
1: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네네.
0: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이제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지요. 트로트 정통 트로트 왕자 민수현 가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셨네요. 정통 트로트 명곡 홍랑은 언제 들어도 신금을 울리는 명곡입니다. 오늘도 가슴을 울립니다. 데뷔 11년 만에 발표하신 정규 2집 신곡 10곡 모두 좋아요. 특히 젓가락 장단 국민가요로 히트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 기대할게요 하셨는데
1: 고맙습니다.
0: 제가 이 CD를 받았는데요.
1: 네네네.
0: 야, 이 하부집이에요, 하부집.
1: 그거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0: 이게 몇 페이지예요?
1: 페이지 수가 정말 많죠, 생각보다.
0: 한 21페이지, 한 20페이지 넘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사진도 많이 찍었고.
0: 사진처.
1: 네,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또 감사하니까 팬 여러분들께도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의상도 좀 많이 갈아입었고요.
0: 그러니까요. 의상도 다르게 다 달라요.
1: 거의 다 다르게 느낌이? 해서 그래서 그 찍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 디자인 뽑는 것도 오래 걸렸고
0: 너무 고급스러워요.
1: 정규 2집 앨범 자체가 제가 10년 만에 냈어요.
0: 그래요? 정규 요즘에는 거의 싱글로 내니까
1: 맞아요. 디지털 싱글로도 많이 내시고 하는데 이게 딱 10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나 정규를 내고 싶다. 제 노래를 꽉 채워서 한번 내고 싶다 해서 10곡을 정말 그 욕심 많이 부려서 냈습니다.
0: 예전에는 그 무조건 앨범 내면 10곡을
1: 맞아요.
0: 앨범을 정규 앨범으로 만들었어요.
1: 맞아요.
0: 지금도 옛 선배들은 발표할 때 그 10곡을 다 만들어서 오세요.
1: 맞아요. 꼭 꽉 채워서 오시더라고요.
0: 무척 그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죠.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그냥 한 곡만 탁 하고 뒤따 싱글인데 무척 힘든데 그걸 또
1: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하고 그렇죠. 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노래가 자기 노래가 이제 뜨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한 곡을 열심히 이제 PR해서 그렇죠. 다니기 마련인데 그냥 10곡 좋은 노래를 10곡을 넣어놓으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들어주시고 알아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내봤습니다.
0: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한 곡이에요. 디지털 싱글인데.
1: 그렇죠.
0: 그렇죠. 이제 민수현 씨가 이제 인지도를 만들고 팬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1: 맞아요.
0: 채워줘야만 그들이 그 만족을 해요.
1: 다양한 걸 네. 그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0: 그럼요.
1: 민낯이거든요. 저희 그렇죠. 민낯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0: 민낯이에요? 그냥 네. 다 드러낸 얼굴들에
1: 솔직하고 진솔하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민수연의 또 다른 얼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팬 여러분들을 네네. 대표하고 네. 팬 여러분들도 민수연이를 대표하는 얼굴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0: 근데 앨범에 보니까 각기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노래가.
1: 맞아요. 되게 오. 다양하게 넣어보려고 노력했어요. 네.
0: 그래요. 그러면 네. 오늘 노래를 라이브로 또 직접 불러주시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앨범으로 듣는 거하고 또 다를 겁니다. 네, 편하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1: 네. 네.
0: 자, 민수연 씨의 첫 곡을 저희가 준비한 곡은 예, 쪽방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대명사로 보이는 쪽방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0: 가슴이 좀 짠해오네요. 이 가사 내용이 얼기설기 골목에 다닥다닥 쪽방집 사람 하나 겨우 다닐 그 좁은 골목을 동서로 마주보며 봄, 여름, 겨울을 안다. 사는 게 별거 있나 거기서 거긴데 마당 없다고 못 노나 풋들 없다고 못이나 대문도 문패도 달아본 적 없지만은 일 나가는 일도 있고 등 붙이는 내 방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내 세상. 쪽방이면 어떠냐. 아,
1: 지금 그렇게 해서 약간 가사를 시처럼 이렇게 읊어주셨잖아요.
0: 네네.
1: 너무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 김명걸 씨가 그걸 네. 잘 써요.
1: 아, 너무 잘 쓰세요. 네. 아, 진짜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나와요. 네네네네. 그때마다.
0: 아. 예, 이 노래를 또 최강산 씨가.
1: 네, 네 맞습니다. 주셨고. 너무 감사하게도.
0: 또 이분은 좀 까다로운 그 편곡자인데, 웬만한 노래를 편곡을 잘 안 해주는 분인데.
1: 네.
0: 네, 송태호 씨가 또.
1: 네네, 또 감사하게도. 네.
0: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때요? 본인 노래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놓으니까 네네. 좀 흡족하신가요? 아, 그래도 좀 아쉬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불러놓고 나서도.
1: 아, 항상 네네. 항상 지나고 나면 아, 네. 저는 뭐 어떤 무대가 됐던 간에 항상 아쉬워요.
0: 아, 그렇죠.
1: 네, 항상 아쉬운데 사실 이것도 조금 일찍 내고 싶었는데 네네네네. 계속 미뤄졌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다시 부르고 다시 또 수정하고
0: 그렇죠.
1: 믹싱 마스터링도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약간 제가 원하는 방향이 네네네네. 또 따로 있어서 네. 그것도 또 다시 하고 해서 한 두세 달 정도가 네네. 계속 밀렸어요. 그러다가
0: 욕심이 계속 네. 나요. 왜냐하면
1: 이게
0: 영원히 남는 거니까.
1: 영원히 남기도 하고 네. 10년 만에 내는 거라서
0: 그렇죠.
1: 아 제대로 낼 거야. 네. 너무 컸습니다 제가.
0: 그래서 사람들이 네. 기대감이 더 크니까.
1: 맞아요. 네. 그래서 밀릴수록 더 기대를 하시니까.
0: 네. 아니 언제 나와? 언제?
1: 맞아요. 맞아요.
0: 다들.
1: 맞아요.
0: 네. 근데 아주 좋네요. 쪽방이라고 하는 노래.
1: 네.
0: 많은 분들이
1: 네.
0: 또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들으면서 만족해하지 않을까.
1: 아.
0: 근데 이제. 네. 가수들은 만족을 못하지만
1: 아, 듣는 뭐, 분들은 네.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0: 그럼요 네. 이미 불러놓은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듣는 분들이 네. 알아서 다 네. 챙기는 거예요
1: 그건 나름의 또 부족한 대로의 매력이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족하다 생각 안 하는데 네. 가수분들은 꼭 그렇더라고
1: 맞아요
0: 아, 예, 아 부족해요
1: 하나부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0: 네, 네. 그런데 듣는 분들은 너무 넉넉하게 또 잘 듣게 됩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홍랑의 남자 민수연 씨 나오셨습니다.
1: 아유.
0: 어서 오세요. 억수로 반갑습니다.
1: 아유, 네. 억수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그리고 윤영희 씨도 오 민수연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대구의 평강공주님께서 우와 민수연 가수님 제가 일찍이부터 팬이에요.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네, 좋은 형님 덕분에 애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맞아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0: 저도 정규 2집 앨범 구매해서 열심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정말 공들여서 만든 앨범이구나. 정말 고급져요. 네, 10곡 모두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자랑님께서 역시 민수연 가수님 노래 너무 잘하십니다. 네, 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1: 아유,
0: 서민들의 환을 너무 잘 표현한 노래 쪽방 좋아요. 쪽방 히트 가자 라고 하셨는데
1: 고맙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네. 이제 3부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
1: 예, 예.
0: 한 곡을 어떤 곡을 불러볼까요
1: 아,
0: 그 신곡 가운데서
1: 그 제가 요즘에 네. 열심히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는
0: 네네네네.
1: 곡입니다
0: 네.
1: 젓가락장단이라는 아, 젓가락 곡인데 네네네네. 들어보시면 아마 네. 굉장히 흥이 좀 나실 겁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이 젓가락 장단 한번
1: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럼 젓가락을 들고 있어야 되나요 장단 맞춰야 되나요 예전에 우리가 상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했던 네, 그 장단으로 생각하면서 자 노래 함께 즐겨보실까요

0: 이 노래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노래인데, 네, 많은 분들이 역시 타이틀곡은 더 좋으네요. 추억 속에 빠지는 젓가락 장단, 신나고 경쾌하고 좋아요. 젓가락 장단 대박 가자라고 하셨고요.
1: 아유, 네. 고맙습니다.
0: 지금 젓가락 장단 하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율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네, 민수현 씨가 네, 그 아이돌처럼 네, 춤을 추고 있는 모습.
1: 아이돌이 약간 파닥거림이죠. 파닥거림.
0: 네. 아니 우리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아이돌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댄스가 네, 아주 춤이 예, 멋져졌어요.
1: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오길 너무 잘했습니다.
0: 율동이 아니라 춤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한테는 사실 춤이에요.
0: 네, 그럼요.
1: 네, 제가 막 춤을 많이 춰본 게 아니라서 네. 저한테는 춤입니다.
0: 네. 아주 테크닉이 좋아요.
1: 고맙습니다.
0: 이 절도도 있고 말이죠. 네네. 네. 한일석 씨가 올해 활짝 핀 장미처럼 민수현님의 노래 상큼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대전의 김윤혜 씨가 대전의 보석. 아? 민수현 응원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고향 분이시군요. 예. 네, 반갑습니다.
0: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네. 자, 그리고 대전에 가면 뭐 그 현수막이 처음에는 다 붙여놓고 민수현,
1: 네, 네.
0: 난리가 났다면서요.
1: 아, 그 당시에 이제 오디션 끝나고 나서 네, 네. 갔을 때는 거의 뭐 금의 환향.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정말 대전 분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셨고 네, 네. 너무 잘 봤다고 그 투표 많이 네, 했다고 네, 네, 네. 그 말씀해 주실 때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부에서도 열심히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가 좀 많아지니까 더 즐거운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WBS 원음 방송입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0: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자, 도령용님이요. 오늘 진짜 올블랙 너무 잘생기셨다라고 하셨고요.
7: 아, 고맙습니다.
6: 네, JJ님께서 네. 민수영 가수님 굿 비주얼과 굿 보이스로 기호강 눈호강합니다 하셨고요.
7: 아, 고맙습니다.
6: 수인 씨는 라이브의 천재 민수연 팬 되길 잘했어요. 저는 민수연님밖에 안 보여요라고 하셨고.
7: 오늘 날라다니겠네요. 좋은 일 너무
6: 해주셨어요. 네, 득연세 늘 부노님께서 민수연 민수연 하루 종일 민수연만 외칩니다 하셨고요.
7: 고맙습니다.
6: 트롯 국보 민수연 가수님 영원히 응원합니다 하셨고.
7: 아유, 네.
6: 대전 홍보대사 민수연님 수호신님께서 주셨고요.
7: 아유, 고맙습니다.
6: 네, 그리고 라이브 천재 민수연 가수님 최고입니다. 트롯맨 하셨고 최고 트롯맨. 네. 젓가락 장단 대박 대박 나입시다라고 하셨고요.
7: 아유, 예, 대박 나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6: 예, 주셨고요. 네. 네. 이렇게 라이브가 구성질 수 있나요? 네. 댄스 신동 민수연 씨. 예, 예전에 신동이었죠. 지금은 이제
7: 예. 신동이라기엔 이제 예.
6: 그럼요.
7: 서른이 넘어가지고요.
6: 네, 네, 예. 어른입니다. 네. 네, 민수연 가수님 율동도 춤도 아주 최고예요. 네.
7: 고맙습니다. 어?
6: 그리고 메인 댄서도 메인 보컬도 민수 너무 귀여워요라고 하셨고.
7: 맞습니다.
6: 예, 네. 네, 처음에 노래 잘해줄까요? 진짜 녹음한 것보다 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7: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극찬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6: CD를 씹어먹는 라이브 실력 대박 나왔어요. 네.
7: 고맙습니다.
6: 여기서 말이죠. 음향이 네. 원음 방송이 좋아요.
7: 아, 네, 느꼈습니다.
6: 라이브 노래 부르는데.
7: 진짜로. 그 네. 라디오 이제 갔을 네네네. 때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무대가 익숙하다 네네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방음 부스 안에 들어오면
6: 그렇죠.
7: 약간 이제 긴장도 되고 그래요, 가수들이. 근데 음향이 딱 좋다.
6: 네네네.
7: 그러면 이제 날아다니거든요.
6: 그렇죠. 라이브 같은 느낌이 들면서.
7: 네, 라이브 같은 느낌도 들면서 네. 공연하는 느낌도 네. 약간 들면서. 근데 오늘 오는 방송 너무 네. 좋습니다.
6: 그리고 네. 저 우리 일단 관객이 한 분 계시잖아요.
7: 아, 맞아요.
6: 열심히 아니, 하잖아요.
7: 아니, 앞에서 아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앞에서 같이 이렇게 막
6: 그렇죠. 카메라가 움직이던 말도 잘 안 해. 네. 일단 가수의 분위기를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7: 진짜 일단 더 드려야
6: 돼요. 네. 아주 열심히 네. 하고 계십니다.
7: 진짜
6: 네.
7: 감사합니다.
6: 우리 TV국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2시부터 4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가수님 노래 너무 좋아요. 민수연님 파이팅입니다.
7: 아니요. 고맙습니다.
6: 힘든 일상이 당신에게 있어서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미소 지으면서 수고했단 말로 날 울린 당신 하셨고요. 민수연님 반갑습니다 하셨고 민수연 가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부의 날 맞이해서 민수연 가수님의 검은 고와 기러기를 듣고 싶습니다. 들려주실 거죠?
7: 고맙습니다. 예,
6: 준비해 볼까요? 아니 불렀잖아요 우리가.
7: 예, 불렀어요.
6: 안 불렀나?
7: 아, 검은 고아 기러기 안 불렀고.
6: 네, 안 불렀다.
7: 예, 젓가락 장담 네, 방금 네, 불러드렸고.
6: 네, 네,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거기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이 없어요.
7: 오늘 불러드릴 게 많아요.
6: 네. 예. 그 민수연 가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새해 노래가 뭔지 궁금하고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뭔지 알고 싶어요.
7: 좋아하는 옷 스타일. 네. 이런 거 물어봐 주시는 거 굉장히 네, 네, 네. 신선하고 좋은데요.
6: 네, 네.
7: 제가 원래 네. 그 패션에 좀 무지했습니다. 네, 관심이 없었는데 네. 요새 요즘 조금 눈을 떴어요.
6: 오.
7: 저는 취향이 한결같더라고요.
6: 네, 네, 네.
7: 되게 좀 남자답고
6: 남자답지만
7: 약간의 그 화려함이
6: 네, 네, 네.
7: 들어간 옷이 오. 좋더라고요, 저는.
6: 연예인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 어린 시절에 트로트를 네. 해야 되잖아요.
7: 맞아요, 맞아요.
6: 그러면 어른들하고 함께 가는.
7: 아, 그럼요.
6: 그 트로트의 분위기를 내야 되니까.
7: 그때는 정말
6: 나이가 좀
7: 옷에 딱 맞는 그 정장,
6: 네.
7: 더블 자켓 같은 네. 거 입고 머리도 네. 지금처럼 안 하고 완전 2대 8로 그러니까. 이렇게 쫙 까가지고 네. 그때 당시가 제가 21살, 22살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때 32, 33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6: 그러니까 나이 들기 거의
7: 맞아요. 맞아요.
6: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7: 지금은 약간 네. 이제 좀 시대를 찾았습니다.
6: 네. 네. 이렇게 해도 뭐 민수현인데.
7: 오히려 네. 뭐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제가 그 배우기를 약간 좀 점잖아야 된다.
6: 그럼.
7: 네. 네. 그래서 정말 말도 별로 안 하고. 네. 안 드러냈어요. 네. 근데
6: 까불면 안 돼. 네,
7: 까불면 안 돼.
6: 뛰면 안 되고.
7: 아, 점잖게 네. 해야 돼. 근데 네. 요새 약간 네. 이제 본인의 그 PR을 하는 시대고 솔직한 시대잖아요.
6: 그렇죠.
7: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조금 더 친근하게 그럼요. 있는 성격 그대로 했더니 네네.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6: 그럼요. 네. 예전에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주눅이 들지 않는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7: 선배님들도 네. 계시고 하니까.
6: 그렇죠. 네,
7: 맞습니다.
6: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중견 가수가.
7: 어느덧 후배가 많아졌습니다.
6: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제 노래가 뭐예요? 제 노래, 제일 사랑하는 노래가 뭐냐고
7: 어떤 노래 중에서?
6: 지금 본인의 노래 중에서.
7: 제 네. 노래 중에서요? 네. 네. 이게 근데 네. 진짜 다 자식 새끼들이잖아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10곡을 낼 때 제가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타이틀곡을 정하지 말자.
6: 그렇죠. 그렇죠. 네.
7: 네.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또 이 노래를 부르자 네네. 하면서 다짐했어요. 이 10곡을 네. 내가 다 띄우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야겠다.
6: 그렇죠.
7: 그래서 하나를 꼽는 게 다른 그 곡이 너무 서운해할 것
6: 그렇죠.
7: 같아요.
6: 그렇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어떤 곡이든 다 사랑해 주시면
7: 됩니다. 그럼요. 다 들어봐 네. 주시면 네. 그중에 하나 좋은 곡이 또 계실 거예요.
6: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모니터를 해서 의견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방송할
7: 그럼요.
6: 때.
7: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6: 이런 노래는 이렇게 좋습니다.
7: 네네네. 네.
6: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해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타이틀곡이
7: 맞아요.
6: 하나가 미뤄지는
7: 거예요. 하다가 뭐 다른 네네네. 걸로 또 네네. 하고 그렇게 되죠.
6: 네. 여러분들이 타이틀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7: 그럼요. 그럼요. 네.
6: 일단 올라온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7: 일단은 네. 그 대중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또 있으니까.
6: 그러니까.
7: 그 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네. 해야죠.
6: 그렇죠. 나는 만들어놨으니까. 네.
7: 저는 다 좋아하니까.
6: 네. 여러분들이 네. 해주시면 됩니다.
7: 맞습니다.
6: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8970입니다. 네.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병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일산 수산나님께서 민수현님 최고, 최고 너무 잘생겼어요.
7: 아유, 네. 고맙습니다.
6: 또 어떤 분이 지금,
7: 네.
6: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7: 지금?
6: 네.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7: 네. 되게 신기하네요. 네네네. 지금 무슨 생각 이런 게 궁금하시군요.
6: 네. 어떤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네. 앉아있으면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7: 제가 그 경청을 해야지 네네네. 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스타일이어서 네네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에 네네. 온 신경이 다가 있거든요. 지금 되게 여유로워 보여도 여기 네. 다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6: 네네네네. 예.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있습니다.
7: 네, 맞습니다. 네.
6: 그리고 항상 웃는 모습도 예뻐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민수현님은 꽃미남입니다. 노래 못 부르고 이것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7: 그
6: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7: 다음에 또 오면 되고.
6: 네, 오늘 노래 뭐.
7: 노래 네. 그 잘한다는 얘기도 네. 좋지만 네, 네, 네. 이렇게 잘생겼다. 네. 너무 좋아요.
6: 목소리가 맑아서 좋아요. 민수현님의 목소리로 꽃길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
7: 고맙습니다.
6: 또 라이브로 보고 있다고 영상으로. 네, 민수영 가수님 동료 중에 제일 애정이 가는 분이 누구예요?
7: 너무 많은데 네. 사실 뭐 저는 그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본 경우가 네네. 많지 않잖아요. 원래 가수들은 그렇죠, 저희 다 솔로 그렇죠. 활동을 하는데 네. 오디션에서 이제 아무래도 너무나 좋은 인연들 네네. 우리 형들 네네. 동생들 또 그렇죠, 만나게 그렇죠. 돼서 네네. 아무래도 제일 그렇지 않을까. 불타는 드럼의 탑세븐 이제 네네. 형들과 네네. 동생들이 제일 그래도 네네. 끈끈합니다. 아직도
6: 그렇죠.
7: 네.
6: 함께 어울렸던 그분들
7: 같이 거의 살다시피 생활을
6: 한 방에서
7: 네, 해가지고 같이, 네. 너무 끈끈해요.
6: 네,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7: 그럼요 그럼요 네. 네.
6: 저도 민수영 가수님 노래는 모두 좋아요. 민수영 가수님 마음과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7: 고맙습니다.
6: 파란송우님께서 지금 막 퇴근했는데 민수영님 초대손님으로 나오셨네요. 민수영님과 항룡 가수님 친구 맞죠?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7: 고맙습니다.
6: 네. 정연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민수현님 불타는 토너맨에서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7: 고맙습니다.
6: 양경님 씨가 저희 신랑이요. 웬만한 가수들은 모르는 가수라고. 아, 유명 네네. 가수가 아니라고. 그런데 말이죠.
7: 네네네.
6: 저희 신랑이 민수영 가수님을 잘 알더라고요.
7: 아이고야. 네. 끝났네요.
6: 저희 친정 엄마가 너튜브 민수영 가수님 영상만 보십니다. 그런데 민수영 가수님은 완전 유명하신 가수님이신 거예요.
7: 아, 그 뭐 그분께 인정을 받았으면 끝났네요.
6: 남편이
7: 네.
6: 웬만한 가수 같구나. 네. 양이 안 차시네.
7: 그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6: 네. 그리고 대구의 평강공주님, 네. 꽃당시 무심세월, 네. 특별 부탁하신다고.
7: 고맙습니다.
6: 네.
7: 고맙습니다.
6: 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네. 풀어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단 노래를 또 너무 안 부르면
7: 그렇죠.
6: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노래 한 곡도 안 부르고 지금.
7: 그런 생각해보니까 네, 두 곡밖에 안 불렀어요.
6: 네, 4부에 네. 한 곡도 안 불렀어요.
7: 아, 그러니까요. 그 기다리고 계실 거니까 네. 한 곡 더 띄워드릴
6: 그럴까요?
7: 건데.
6: 어떤 노래 부를까요?
7: 아, 제가 여기 이제 8년 만에 네네네. 왔잖아요. 라디오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네. 같이 활동하던 곡이 네. 있어요. 사랑의 반정식이라고.
6: 네. 제
7: 데뷔곡. 네. 오랜만에 들으시면 너무 또
6: 그렇죠. 그렇죠.
7: 색다르실 것 네네네네. 같아서 네네네. 준비해봤습니다.
6: 그래요. 사랑의 반정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그리고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질문은 이제 노래 끝나고 나서 또 질문을 또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방정식 민수연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사실 데뷔곡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실패된 곡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그냥 못 모르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불러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뒤에 이제 한번 실패가 되고 나서 더 좋은 곡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만나게 되거든요.
1: 맞아요. 약간 네. 그 취향도 생기고 네. 그 데뷔 때는 사실 네. 못 모르고 봤잖아요. 네.
0: 입어보는데 네.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1: 그냥
0: 거죠.
1: 이제 노래를 이렇게 네. 감사하게도 네. 주시니까 네. 오, 내 노래다 네. 하고 그 기분에 네. 이제 막 부르게 되는데
0: 그렇죠.
1: 이제 그 데뷔 이후부터 이제 시간이 좀 쌓이면서 네. 아, 내 취향은 이렇구나 네. 하면서 네. 알아가죠.
0: 그래서 이제 가장 부르기 힘든 게 데뷔곡이에요.
1: 맞아요. 근데 큰맘 먹고
0: 네. 어려 부르신 거예요.
1: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네.
0: 원래는 홍랑이 이제 그때부터는 네. 내 마음대로니 부르는데
1: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0: 그런데 그 전에는 약간의 이제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1: 그 전에는 사실 네. 그 노래가 그래서 사나이 방정 씨 그 노래가 다시 들으니까 네. 되게 좋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되게 좋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네. 약간 어려웠거든요.
0: 그럼요.
1: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네. 되나. 네. 근데 지금 다시 부르니까 네. 약간 그 신선한 노래가
0: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이걸 26년 버전으로 음원 다시. 내주세요. 라고. 예.
1: 리믹스.
0: 야, 사랑의 방정식을 26년 버전으로 듣다니 이러시네요.
1: 고맙습니다.
0: 네. 아,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민수영 가수님 평상시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1: 아, 제가 목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네네. 쓰는 편이에요. 그 목에 좋다는 것들도 좀 많이 챙겨 먹고 뭐 도라지 같은 네네네네.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항상 아무리 더워도 잘 때 이 스카프 같은 것을 항상 감고
0: 그렇죠.
1: 감고 잡니다.
0: 네네. 네,
1: 그리고 코 세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그렇지. 사실 코로 해서 쫙 네. 해줘야 되는
1: 네. 코가 장르니까. 진짜 중요해요. 네. 노래할 때 네. 감기 걸리거나 이랬을 네네. 때 제일 안 좋은 게 네. 사실 코가 막히면 노래가 잘 안
0: 그렇죠.
1: 되거든요. 그래서 코 세척을 매일 자기 전에 해요.
0: 그렇죠. 네. 네. 이게 잘못하면 네. 너무 코로만 부르게 되고
1: 맞아요.
0: 뚫고 나가야만
1: 맞아요.
0: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니까.
1: 여기가 막혀있으면 네. 되던 것도 하던데요. 네.
0: 그래요. 그리고 3인 3색 트롯 콘서트 정말 좋았어요.
1: 아.
0: 비하인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1: 고맙습니다. 아, 오셨군요.
0: 네네네. 아. 다 보시고 지금 오신 분들이에요.
1: 아, 그니까요. 네. 그 제가 그 김수찬 씨와 네네. 김중현 씨, 제가 이렇게 세 명이서.
0: 네, 김수찬 씨는 이제 다른 곳에서 오신 거죠. 그렇죠.
1: 아, 불타는 트롯. 맞죠, 맞죠, 맞죠.
0: 네네네.
1: 맞아요, 맞아요. 네. 세 명이서 이제 또 수찬 씨랑은 동갑.

0: 합이고 중요한 이야기랑 또 동고동락 했던 사이라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제 입장에서 원래 관객분들도 사실 재밌어야 되지만 가수도 그 무대를 할 때 뭔가 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 분위기가 더 달라지는데 저 너무 재밌었어요. 세 명이서 뭔가 합을 그렇게 오랜 기간 맞춰보진 않았지만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이 다 달라서
1: 그렇죠.
0: 한 사람을 보다가 약간 지루한가 싶으면 또 다른 사람 나오고.
1: 근데 거기서 가장 좀 수찬이가 막 그 좀
0: 수찬 씨가 뭐 거의
1: 선한스럽죠.
0: 거의 뭐 MC였죠. MC가 따로 없었거든요. 수찬 씨가 감사하게도 MC를 거의 해주셨습니다.
1: 춤도 살랑살랑 잘 추고.
0: 너무 잘하더라고요. 많이 배웠어요.
1: 근데 세 분이서 이제 마음이 맞게 같은 또래가 함께하니까.
0: 맞습니다.
1: 한 놀러 간 기분이겠죠.
0: 진짜로요. 일하는 기분 아니고 진짜 재밌었어요.
1: 시간이 다 돼가서 이게
0: 올랐어요?
1: 동서행인 롬롬이는 집에 있나요?
0: 아 롬롬이 또 궁금해하시면 롬롬이가 그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롬롬이를 이제 팬 여러분들께 퇴근길 같은 걸 이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번씩 데리고 나와서 보여드렸는데 웬걸 이제 민수현이보다 롬롬이가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라서
1: 대부분 궁금해하시는데요.
0: 그렇죠. 롬롬이가 얘기가 나오네요. 롬롬이는 집에 잘 있습니다. 오늘 가서 또 놀아줘야 돼요.
1: 네. 여기 강릉 마니아 마니 민수현 가수님 응원합니다.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가까이서 얼굴 보고 싶은데 연말에 콘서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나요?
0: 아무래도 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또 오래 잡고 저는 좀 제대로 또 하고 싶거든요. 제가 단독 콘서트를 한번 해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팬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쫙 펼쳐서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면 아마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리고 귀태 프린스라고 하는 거로 이제 트로 콘서트에 불려졌는데 요거를 애칭으로 쓰면 어쩌겠느냐.
0: 큐티 프린스라기보다 제가 오늘 그 첫 인사 드릴 때 안 했는데 원래 하고 다니는 인사가 있어요.
1: 뭐예요?
0: 여러분들의 귀여운 상남자.
1: 귀여운 상남 귀태가 아니고.
0: 그래서 큐티 프린스 아닙니다. 그 태토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귀태 왕자. 귀여운 태토남.
1: 그러니까 귀태가 난다.
0: 귀태 왕자로 불러주십시오.
1: 대구의 범하늘님께서 민수현 씨 반가워요. 최고예요.
0: 고맙습니다.
1: 생각지도 못한 노래 사랑의 박력시 들어 너무 좋았다고.
0: 고맙습니다.
1: 오랜만에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욱 좋아요. 너무 많은 글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요. 근데 마지막 곡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1: 다음에 또 오셔야 되겠네요.
0: 진짜 다음에 또 와야
1: 노래보다는
0: 돼요.
1: 우리가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는 시간으로
0: 그러니까요. 오늘은 일단은 그 많은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왔을 때 또 못답 이루는 얘기들을 또
1: 질문을 그때 많이 쌓아뒀다가
0: 그렇죠.
1: 그때 질문을 또 노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노래는 또 이게 음원으로 들으시면 돼.
0: 노래는요 언제나 또 찾아오셔서 들으실 수도 있고 진솔한 얘기는 또
1: 그렇죠. 근데 사람의 방정식처럼 이렇게 안 들었던 노래를 라이브로
0: 안 들었던
1: 들으시고
0: 괜찮았죠?
1: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마지막 곡으로 진도 아지메를 들을까요? 손수건을 들을까요?
0: 아무래도 요즘에 그 손수건을 좋아해 주시는
1: 손수건을 가시죠.
0: 손수건을
1: 손수건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손수건 흔들면서 마지막 곡입니다.

0: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야, 이 노래 너무 좋네요. 네. 팬분들에게 짧게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팬분들에게 인사, 마무리 인사.
1: 아, 오늘 시간이 진짜.
0: 네네. 너무
1: 어떻게
0: 빨랐어요.
1: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빨리 갔는데, 네네. 우리 조은영 위원님, 네네. 오랜만에 뵀는데도. 네,
0: 저는 너무 좋아요.
1: 네, 너무나 네. 이 민수연이 이뻐해 네. 주시고, 네. 그게 너무 보여서.
0: 그러니까.
1: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아, 저도 행복했어요.
1: 네, 너무 네. 진솔한 시간, 너무 감사했고, 네. 또 오늘 와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민난 여러분들 와주셔서 민수연이 또 응원해 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 기운 받아서 열심히 더 활동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 2집 앨범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만간에 또 빨리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바로 네. 오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아, 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다 그러는데 네, 금방 또 모실게요.
1: 네,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 팬 되어주세요에서 1등 하신 분의 노래 담쟁이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라라.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3: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4: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유명 화가의 그림을 보다 보면 미술을 잘 몰라도 감동할 때가 있죠. 모네 그림의 색감은 너무 아름답고 고흐가 그린 태양은 생생하게 이글거리는데요. 그런 대작들을 보면 너무 예술적이라서 미술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모든 그림은 선으로 시작된다. 모든 선 위에 색을 입힐 때 화가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 선의 방향과 색칠에 따라 화가들의 화풍은 저마다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아무리 대작이라도 그 시작은 결국 이 선 하나였다는 것. 그 평범한 시작이 없었다면 길이 남을 대작도 세상에 없었겠죠? 자,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5월 21일 목요일 순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태연과 더원의 별처럼 함께 하셨고요. 1부 순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오후의 법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차 한 잔에 여유가 필요한 오후 여러분의 향기 나는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차 한 잔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 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라즈베르필드의 있잖아, 스탠딩 에그의 뚝뚝뚝 두 곡 이어가죠.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당할 일은 남도 못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인도품 12장 말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이 시간 차 한 잔의 여유 참 좋죠. 차 한 잔 나누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참여해 주세요.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노래 이어가죠. 베이시스의 단순한 게 좋아,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베란다 프로젝트입니다. 바이크 라이딩 함께 하시죠.

0: BP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신청곡 함께 받고 있는데요. 1673번님, 오늘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올해가 벌써 저희 결혼 20주년이네요. 언제 세월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이제야 조금은 여유가 생기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축하해주세요 보내주셨네요. 오늘이 부부의 날이었네요. 그렇네요. 와, 2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부만의 시간이 조금 더 또 늘어가는, 생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6598번님, 날씨는 꾸물꾸물하지만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니 날씨와 상관없이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하시면서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셨네요. 정기고와 소유가 함께합니다. 썸,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배슬기의 말괄량이 이어가죠.

네, 오늘은 뒷번호 1673번님께 커피 쿠폰 전달해 드리고요. 1부 끝곡으로 이석의 목소리로 걱정 말아요 그대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은전아,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시고 도량을 언제나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내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마음의 쉼표를 찍는 시간, 행복한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간 편안하고 즐거운 음악들로 채워드립니다. 나른한 오후 좋은 음악으로 기분 전환해보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자, OST 두 곡 이어드릴게요. 드라마 Dream Eye 2 OST 중에서 박진영의 Falling, 드라마 빠담빠담 OST 중에서 김현지의 사랑이 오라요 두 곡 함께 하시죠.

행복한 마음 산책. 이 시간은 원불교 칼럼과 수행일기를 통해 일상의 찌든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사와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소박한 내 기준에 완벽한 하루가 있다. 가뿐한 몸으로 기분 좋게 눈이 떠진 아침. 여유 있게 아침까지 챙겨 먹고 출근하는 길. 날씨도 좋은데 신호 한번 막히지 않고 회사에 도착한다. 하루 일과가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퇴근한 후에는 친구들과 만나 맛있는 식사에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도착해서 다시 푹 잠에 드는 그런 하루.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하루.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잠들기 전 찾아온 고요한 시간. 나는 문득 우울했다. 제법 완벽했던 하루 끝에 찾아온 이 우울감은 뭘까? 이유 없는 우울감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목에 걸린 가시처럼 하나가 걸렸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주눅들게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다. 항상 툭툭 던지듯이 말하는 상사에게 오늘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분만 삭히고 있던 나.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친구들의 외모나 연봉을 자꾸 비교하던 나. 괜히 예민해져서 남자친구에게는 화를 내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나. 너 성격이 왜 이렇게 답답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야? 이것밖에 못해? 나는 틈만 생기면 이렇게 나를 몰아붙였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충분하다. 격려도 위로도 칭찬도 잘하는 나지만 정작 내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따뜻한 말을 건네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하루라도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은 외적으로 완벽한 하루에 있는 게 아니다. 그 하루를 사는 내 마음에 달린 것이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전남쪽 FM 107.9MHz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b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트롯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영미경의 좋은 인연, 백훈아의 친구, 현정의 이유 없는 사랑, 한동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랑까지 함께하시죠.

네, 기상정보 살펴드리죠. 오늘 저녁 광주와 전남지방 흐리고 전남 동부지역은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고 흐리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에픽하의 우산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오후 정주희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보행자는 운전자와 다르게 생활인으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 형태가 다릅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은 70% 이상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행자는 사람이 가면 차가 조심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운전자는 여기는 횡단보도도 아니고 차가 가고 있으니까 설마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이 빗나가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물론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지만 보행자 역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운전 경험이 없는 보행자들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는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노인들은 행동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눈기가 어두워 차의 접근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대비하는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0: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7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연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서로 다른 뿌리에서 나온 두 나무가 오랜 시간 맞닿아 자라면서 하나의 나무가 되는 현상인데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부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연리지는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난 가지끼리 서로 보듬으며 더 큰 나무로 성장하고 더 큰 그늘을 이루어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 신비롭고 장엄한 거 아닐까요? 상처 있는 내가 상처 있는 너를 밀어낸다면 우린 모두 상처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로 보듬으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가족 아닐까요? 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더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노사연과 김종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였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유는 아마 이 열리지 현상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다른 뿌리에서 나온 두 나무가 서로 결이 통하면서 하나의 나무가 되고 더 큰 나무가 되고 더 큰 그늘을 만들어내듯이 사람도 상처를 서로 보듬으면서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가정의 달 그리고 부부의 날을 맞아서 이 열리지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한 주 앞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연등회가 열렸습니다. 연등회는 등불을 밝혀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모두가 지혜롭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 불교 축제인데요. 지난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죠. 이번 연등회엔 로봇 스님들이 선두에 서서 연등행렬을 이끌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부장이신 성원 스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0: 산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부부의 날을 앞두고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부부 1,400여 명에게 상대 배우자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1위는 감사 인사라는 응답으로 26%를 차지했다. 2위는 받고 싶은 선물이 특별히 없다는 응답으로 20%를 차지했고, 3위는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응답으로 9%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특별한 선물보다는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 한마디 건네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함께해서 고마운 사람, 매일 함께해서 제일 소중한 사람, 하지만 매일 함께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 부부가 아닐까? 네, 부부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그 고마움은 잘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표현은 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부가 기억해야 할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정산종사 법어에는 부부 사이의 도에 대한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부의 도는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외하고 그 특성을 서로 이해하며 선을 서로 권장하고 허물은 서로 용서하며 사업은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되어야 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이 하며 세상에 드러난 대악이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 아래 부지런하고 실답게 생활하여 넉넉한 가정을 이룩하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하여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미치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전도서에는 하나보다 둘이 낫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잘해야 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는 젊은이에겐 연인이고 중년 남자에게는 반려자이며 노인에겐 간호사다. 그러니 남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불교 경전 옥야경에는 좋은 아내는 어때야 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가 있다. 어머니 같은 아내는 남편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듯 하는 것을 말하며, 누이 같은 아내란 남편 섬기기를 형제와 같이 하는 아내다. 친구 같은 아내는 남편에 대한 생각이 지극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여 떠나지 않으며, 원수 같은 아내는 항상 화난 얼굴을 하고 남편을 보아도 밤낮으로 헤어질 것만 생각하며, 도둑과 같은 아내는 밤이 되어도 자지 않고 잔뜩 화난 얼굴로 대하며 무슨 수를 써서 헤어질까 궁리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원불교 세 번째 종법사를 지내신 대산 종사님께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내린 법문인데요.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서로 오래 갈수록 공경심을 놓지 말 것이요. 둘째, 서로 가까운 두 사이부터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셋째, 서로 근검하여 자력을 세워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배우자야말로 내게 가장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진정 원하는 선물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격려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음 공부막으로 웨딩 멜로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인데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은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도 전해드렸고 또 앞서 설문조사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바라는 선물 1위가 고맙다는 인사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니까 너무 당연하게만 느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공기도 따뜻한 햇살도 고마운 줄 알고 살아가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고마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어제 권도갑 교무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렸을 때 그 화목이 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늘 고맙다는 말을 건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용기 내서 그런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천주교의 7가지 성사 중 하나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결혼을 할 때 축복해주는 의례인데요. 이것을 통해 부부는 새 가정을 이룩하고 사제는 그 증인으로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자, 천주교의 7가지 성스러운 일이죠. 이 중에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고해 성사, 2번 혼인 성사. 1번 고해 성사, 2번 혼인 성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또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는지 편하게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성원 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김광석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한 주 앞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연등회가 열렸습니다. 연등회는 등불을 밝혀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모두가 지혜롭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 불교 축제인데요. 지난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번 연등회엔 로봇 스님들이 선두에 서서 연등 행렬을 이끌었는데요. 연등회의 이모저모를 돌아보고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도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부장이신 성원 스님 연결돼 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조계사에서 열린 로봇 수계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난 주말 수계를 받은 네 로봇 스님이 연등회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고 스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들은 이제 뭐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이고 저거 너무 어린 아이를 이렇게 길가에 내놓은 것 같이 좀 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습하고 이럴 때 많이 넘어지기도 했거든요.
1: 예.
2: 아유 그 오는 동안 뭐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주니까 근데 혹시나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1: 네.
2: 뒤에서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 그랬는가. 아유 절대 끝까지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1: 예.
2: 정말 안 넘어졌어요.
1: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네. 그 잘 걷는데 조금 불안불안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2: 맞아요, 예. 맞아.
1: 그 대중들이 많이 좀 네. 신기해하고 놀라죠.
2: 예. 그게 사람들이 이제 로봇이 이제 뭐 TV나 이렇게 뭐 어떤 방송 매체로 이렇게 영상으로 가끔 이렇게 보는 정제된 걸 좀 보잖아요 그쪽에서.
1: 예.
2: 이제 그런 걸 보다가 오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자기도 너무 가까이 다가온 로봇에 대해서 어우 진짜 로봇인가 이런 정도로 의심을 가지더라고요.
1: 네.
2: 우리가 그 영상으로나 TV로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로봇을 보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자전 행사가 아니었나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로봇에 예,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대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종교계 최초로 이제 예, 조계종에서 로봇을 도입하는 그런 시대가 왔음을 이제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그 연등회의 의미도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연등회가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잖아요. 그만큼 예. 이 연등회에 담긴 정신과 가치가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2: 예, 그렇죠. 연등회라는 것이 어떤 그 석가세존의 어떤 탄생을 기뻐하는 축제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렇게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등불로 이렇게 바치는 거죠. 본래 이제 연등회라는 것이 우리는 연꽃등불 이렇게 생각하는데 8년자를 많이 쓰거든요.
1: 예.
2: 등을 태우는 모임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옛날에는 다 이제 전등 여성과 초로 불을 직접 태웠잖아요.
1: 예.
2: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본래는 이제 자기 마음의 번뇌를 태우면서 세상을 밝힌다. 이게 이제 연등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랜 세월 중에 살짝 묻히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또 세계적인 영향이 자꾸 커지니까 연등회를 이제 고려 때 이제 팔관회나 이런 연등회가 중심이 되었는데 조선시대 때 약간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었죠.
1: 네.
2: 사찰 단위로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그 전에 유네스코에 등록되기 전에 벌써 이제 저희들이 각 이제 도시별로 전부 다 연등회를 했습니다.
1: 예.
2: 오다가 이거를 정부에서도 아유 문화적 가치라는 것을 이게 정말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 연등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석한 사람들의 제 생각에는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인 것 같다. 예. 그러더라고요.
1: 예. 그렇습니다.
2: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문화를 이제 축제를 즐기는 이런 패턴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길거리에 퍽 주저앉는 걸 좀 잘 안 하잖아요.
1: 네.
2: 길가에 퍽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 이 종교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게 그 다 같이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들 간의 화합과 통합에 또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연등회를 보기 위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잖아요. 예. 이 연등회를 하는 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좀 드문가요?
2: 아니 불교 국가에서는 어떤 연등 행사 우리와 형태는 조금 달라도 등불을 밝혀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그런 거는 불교 국가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다 하죠.
1: 아,
2: 예. 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역사에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때부터 팔관회라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연등회 행사가 있었고 그 기록들이 잘 돼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1: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대규모로 하는 연등회는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죠.
2: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체계화됐고 또 이제 불교에서도 또 연구를 많이 해서 불교도 이제 여러 종단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각 종단별로도 이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정말 성심성의껏 등을 준비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다. 이런 개념이고 또 이제 불교가 본래 이제 또 우리 문화하고 이렇게 잘 녹여져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다가오고 편하게 그 축제에 동참해서 즐기는 것 같아요.
1: 네.
2: 그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1: 예. 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 네.
1: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조계종의 이제 문화부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연등회 외에도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하는 좀 어떤 문화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까?
2: 지금은 이제 문화 행사들은 각 이제 지역별 사찰별로 지금 광화문 앞에도 우리 요양산 오연사 그 13층 석탑을 등불을 켜고 그거를 해서 이제 우리 저희들이 이제 북한의 북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같이 이제 아끼고 사유한다고 해서 그 방가 사유상도 이렇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1: 네.
2: 이런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제 각 사찰에 가서 이제 기쁨을 나누고 또 부처님 관욕 목욕시키는 행사 이런 의례에도 참석하면서 저희들이 저희들보다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아비의 연민의 마음을 한번 좀 가져보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네. 자,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진행이 되죠. 이 봉축
2: 예.
1: 법요식은 참 뜻깊은 의식들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예. 스님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아기 부처님을 씻는 관불 의식을 비롯해서 이 봉축 예. 법요식에서만 하는 또 의식들이 있잖아요. 좀 몇 가지를 예.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2: 봉축 법요식에는 이제 본래는 이제 전날 밤과 이렇게 등을 켜는 거 이제 직접 이제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등 동참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이렇게 등값을 내고 이렇게 사찰에서 다는 건데 또 원래는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등꼬리표를 달고 등을 달고 보통 이제 등을 달고 자기 이제 등 아래에서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고 이런 것이 좋고 또 이제 사찰마다 전부 다 이제 법요식을 합니다. 법문 있지 않습니까?
1: 네.
2: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그 유례나 의의를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고 하니까 한 번쯤 하루에 임긴 날 365일 중에 하루쯤은 생연에 대한 어떤 일을 한번 기울여보고 우리가 갖춰야 될 생각이 어떤 건가 또 우리보다 연민을 느껴야 될 우리 이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사찰에 가면 또 좀 맛있는 요새 산사 사찰 음식을 이제 동축 때는 꼭 함께 나누거든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무료 식사로
1: 그렇습니다.
2: 사찰 음식도 먹고
1: 네.
2: 함께 이제 먹고 즐기면서 즐거운 날이니까 축제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축제의 마음으로.
1: 예. 자, 이렇게 불자가 아니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아마 인근에 있는 사찰 찾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1: 스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또 맛있는 비빔밥도 주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또 시간이 되니까 예, 많이들 네.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또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 네.
1: 올해 봉축표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인데요. 갈등과 네. 경쟁이 심화되는 요즘 세상에서 이 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 네. 우리들의 모든 번뇌나 괴로움이 1차적으로 불교는 이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서 또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뭐 각 나라마다 이제 전쟁 중동에도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더 우리 속에서 화합하는 아름다운 세상,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9월을 이제 각자가 마음속에 이제 그 어떤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또 낮추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운동이나 말로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1: 네. 마음이 평안해야 또
2: 네. 세상에 평화
1: 세상에 또 평화로우고 화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불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사찰에 와서 네. 부처님 오신 날 뜻깊게 보내시라고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2: 예, 우리 그 가까운 사찰에 가셔가지고 또 다양한 이렇게 등 만들기, 그 다음에 또 관욕 이런 데서 참석하면서 관욕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몸을 씻기는 것도 있지만은 부처님에게 물을 부어서 몸을 씻기면서 자기의 번뇌도 이제 여름이 되면 또 실제로 덥기도 하지 않습니까? 번뇌의 뜨거운 마음도 싹 한번 식히고 또 맛있는 사찰 음식도 들고 또 이웃에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1: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예. 문화부장이신 성원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뮤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혼인성사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의 일곱 가지 성사 중 하나인 혼인성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성사는 말 그대로 가톨릭 신자들이 결혼을 할 때 드리는 성사인데요. 주례를 보는 사제와 남자 여자 측의 두 증인 앞에서 일생을 부부로 함께 살아갈 것을 서약하며 맺는 성사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을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하느님의 창조 이념에 부응하는 성스러운 행위로 인식하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일하고 영원히 풀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혼인을 거룩한 종교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혼인성사로 부부는 새 가정을 이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성사를 올릴 때 배우자 한쪽만 가톨릭 신자일 경우 관면혼인이라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데요. 관면혼인이란 배우자가 서로 신앙생활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양측이 모두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으로서 이를 꼭 받아야 온전한 혼인성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허락은 신부님한테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천주교의 일곱 가지 성사 중 하나인 혼인성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선정희님, 오늘 부부의 날인데 저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떨어져 살고 있으니 예전보다 마음적으로 챙기는 거 더 잘 챙겨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또 어떠한 사정으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으시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에 살던 집보다 지금 이사를 해서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오입니다. 아이의 웃음이 어른의 미소로 변할 때.

어쩌면 세계 평화의 근간은 이 부부 사이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 가정이야말로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말이죠. 그리고 가정의 평화는 바로 부부 사이에 달려있고요. 어제 권두갑 교무님도 말씀하셨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바로 부부가 감사 생활을 하는 데 있다.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거울처럼 그렇게 같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원불교 세 번째 종법사를 지내신 대산종사님께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내린 법문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서로 오래 갈수록 공경심을 놓지 말 것이요. 가까운 두 사이부터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서로 근검하여 자력을 세울 것이니라. 예, 이 세 가지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공경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늘 서로를 귀한 존재로 부처님 대하듯이,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젊었을 때는요, 그렇게도 뭐 무슨 데이, 무슨 날 이렇게 챙기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더 기념일에 무뎌지더라고요. 게다가 또 둘만의 특별한 의미가 남긴 기념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슬이 좋은 부부에겐 다시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를 전하는 날이자, 아, 또 그렇지 않은 부부에게는 뭐 그저 평소와 똑같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부부의 날인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1962년에 발표된 동명의 영화 주제가입니다. 특등 신부와 3등 신랑 최무령과 송민도가 노래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8: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9: 바삭해.
10: 맛있는 60개 치킨.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0: 맛있는 60개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9: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처음 연애하던 시절 기억하세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갔다고요? 요즘 그 MZ세대들은요, 연애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첫날 딱 시작부터 시작해서 뭐 100일 챙겨주고 200일 챙겨주고 뭐 무슨 데이 뭐 화이트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챙기는 게 엄청 많아요. 사실 우리 때 연애하고 그럴 때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막 기념일을 막 챙기고 그러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면 고작 챙기는 게 이제 결혼 기념일, 또 서로의 생일 뭐 이 정도 챙겼는데요. 에, 참 요즘 세상이 변하니까 할 것도 많고 복잡합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자녀들 생일이나 집안의 큰 일들은 좀 챙기지만 웬만한 기념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뭐랄까요, 그 평범한 그냥 일상, 평범한 하루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삶이. 오늘은 5월 21일 네,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날, 바로 부부의 날이죠. 아, 오늘 같은 부부의 날은 어떤 부부에게는 막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더 애틋하고 막 감사를 전하는 그런 특별함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어떤 부부에게는 그저 평범한 그냥 목요일, 아름다운 인생 들을까 7시부터 이런 평범한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당연해질 때 우리는 그것이 기적인지 잊고 산다라는 말이요. 참 공감되죠. 예,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있어주는 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당연지사 그냥 옆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 그게 얼마나 큰 감사고 기적이고 행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슬이 좋든 평범하든 혹은 요즘 조금 대면대면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인연을 맺었잖아요. 수십 년이 넘는 세월을 또 함께 살아왔잖아요. 유일한 내 편 동반자가 옆에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 부부의 날인 오늘 더 한번 찐하게 해봅니다. 조금 오늘 쑥스러우셔도요. 제가 말이 꼬입니다. 조금 쑥스럽고 그래도 슬며시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거 특히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잘 못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혹시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싶으면 저희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한번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오늘은 할 얘기도 많고 전할 마음도 많고 듣고 싶은 노래도 많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또 3, 4분은 리퀘스트 음악다방 아름다운 음악다방 오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음악다방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부부의 날인 오늘 부부의 노래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사실 둘은 부부는 아닙니다. 고봉산하고 하춘하는 듀엣으로 노래를 많이 불렀죠. 하지만 제목은 부부입니다. 다정한 부부.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는 25%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요.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에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통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달걀의 크기 표시가 기존의 왕란, 특란 등에서 2XL, 2X 라지입니다. L 라지, S 스몰 등으로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일반 소비자들이 왕란과 특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등급 달걀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달걀의 중량 규격 명칭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축산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요, 중량 68g 이상인 달걀은 기존의 왕란에서 2X라지로 명칭이 변경되고요. 또 특란은요, X라지로, 대란은 라지, 중란은 미디엄, 그리고 기존의 소라는 S, 스몰로 각각 명칭이 바뀝니다.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일부터 공연 만원 할인권 24만 장을 배포한다고 합니다. 할인권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요 온라인 예매처에서 예매처별 1인 2매 선착순으로 발급이 되고요. 이번 1차 배포 기간에 발급받은 할인권은 공연일이 9월 3일까지인 공연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 분야는요,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 등으로 대중음악하고 대중무용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절기상 소만인 오늘 선선한 날씨 속에 비는 대부분 모두 그쳤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전주와 부산은 1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6도, 대구는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 주말과 휴일까지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요. 모레부터 시작하는 연휴 동안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개 낀 고속도로 강정화의 노래 들으시면서 대구의 김동식 님이 아 화요일 날 신청했었는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주셨네요. 또 남일에 가슴에 내리는 비 어제 비 진짜 많이 왔어요.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부부의 날 맞이해서 마음을 담은 문자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1부에는 소개를 다 못해드리고요. 2부에서 좀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거사님께서요. 부처님 오신 날 미리 앞서서 칠곡 동명 송림사에 미리 다녀오셨다고 경관이 수려하고 좋다고 한번 당일은 복잡합니다. 한번 다녀오시라는 얘기를 주시면서 우리 연애할 때는 기념일 같은 거 없었어요. 그저 극장, 빵집, 중국집, 음악 감상실 정도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배정환 기사님, 의향 갱이택시 배정환 기사님은 오늘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결혼한 지 3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함께 온 아내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4월과 5월에 장미를 청해 주셨는데 덕상거사님은 라나의 로스퍼의 사랑해 청해 주셨어요. 네, 이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비 온 후에 일하기 참 좋은 오후네요. 하루 일을 마무리하면서 달려봅니다. 이 시스터즈의 워싱턴 광장 부탁해요. 대구 계신 우리 달봉이 할비님께서 오늘도 업무 중이세요. 항상 문자 보내실 때 보면 업무 중이신 것 같아요. 애쓰십니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청해 주신 이 시스터즈의 워싱턴 광장 같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아,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노래는 미국의 재즈 그룹 더 빌리지 스톰퍼즈라는 팀의 멜로디는 있는데 노래는 없는 기악곡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노래로 이렇게 개사를 했다고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특별한 날이잖아요. 뭐 하긴 뭐 부부가 뭐 특별할 건 없어요. 늘상 곁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가 더해지거나 뭐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부의 날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더 특별하고 귀한 날이 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연 주셨는데요. 일단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드리고 사연과 신청곡 이어가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암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들꽃님께서요.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옆에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잘하겠습니다. 모든 그 아내분들, 주부님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우리 위에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애청하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때도 그랬으니까 이 부부간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한 그런 어떤 무게나 자기가 맡은 바 자기 일들이, 예전에는 남편이 거진 바깥일을 하고 아내들은 집에서 가정일을 하는 그런 툴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내가 하는 일은 그냥 당연지사 그럴 것이다. 그냥 익숙해지고 그게 세월이 10년, 20년 이렇게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건 금전으로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예, 금은보화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정말 큰 일이죠. 예, 아내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예, 저는 오늘 돼지국밥을 사 먹고 왔습니다. 오늘도 2시간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충성.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다고 들꽃님이 덧붙여 주셨고요.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와주셨고 가시도친 장미님도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반가운 우리 최연서 청취자 부산 박시호 초등학교 4학년 시호군이 또 문자를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입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듣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문제집 풀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보시기 얼마나 기특할까요. 우리 시호에게 반가운 인사 여러분들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용돈을 받으셨다는 우리 여기 있어요. 예, 우리 전주 현동수님 까마득합니다. 50년이 훨씬 넘네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때 시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부부의 날이다라고 아침 먹는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면서 용돈을 주네요. 네, 받았습니다. 예, 부군께서 아내분에게 현동수님한테 써 그리고, 야, 진짜 크게 마음을 주신 거네요. 이게 뭐 사랑해, 뭐 그동안 애썼어, 고마워 이런 말은 잘 못하지만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인천 부평 말고노스님도 오늘은 둘이 만나서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아내와 함께하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말고노스님 잘 아시죠 여러분들. 첫사랑과 결혼에 만났어서 결혼에 꼴이 나시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죠. 권혜경의 첫사랑의 화환을 청해 주셨네요. 야, 첫사랑 어떤 마음일지 저 궁금해요. 말근호수님, 예? 그 마음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아, 궁금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리스펙입니다, 진짜. 그리고 조영일님, 아무래도 일산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호수공원, 예, 호수공원 지금
둘레길을 걸으면서 산책 중이시라고 하시면서 오늘 저기를 다녀오셨대요. 그 아라뱃길. 예, 아라뱃길도 다녀오셨는데 관광 잘했다고. 전망이 참 좋더라고요. 폭포수는 수류관계로 안 돌아가고 시원한 강물이 흘러서 더위를 식혀줬습니다. 덧붙여주셨어요. 도미의 청포도 사랑 청해 주셨는데 두 곡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고 거기에 요맘때쯤이죠. 이제 포도 송이들이 열기 시작해갖고 파랗게 익어가는 청포도 그런 사진이나 그런 광경을 보면 그렇게 부럽고 뭔가 좀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도미의 청포도 사랑 들으니까 아, 이 계절에 정말 어울리는 노래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칠곡 덕상거사님이 송림사 다녀오시고 나서 아까 글 주셨잖아요. 사진이 빠뜨려졌다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사찰이 고즈넉하고 너무 단정합니다. 진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 천년 고찰 송림사는 팔공산 순환로 초입에 있어요. 교통이 편리하고요. 인공호수와 둘레길이 있어서 경관도 아주 수려합니다. 순환도로는 파계사, 동화사 갓바위까지 이어진답니다. 이렇게 글을 덧붙여 주셨네요. 근처에 계신 분이나 여행을 한번 생각하신다면 송림사도 한번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동수님, 아까 전주에 사는 현동수님, 현동순 요 성함이 남편 성함이시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저 본인 성함이는 뭔지도 좀 알려주세요. 같이 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식님, 또 오늘도 목요일이니까 어김없이 성장기 글을 주셨는데 오늘은 다른 에피소드가 아니라 본인이 건반을 치면서 갖게 된 본인 이야기를 좀 주셨어요.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겐 연주는 물론 손님 노래 반주하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죠. 전자올겐은 피아노와는 좀 달라서 왼손은 코드의 주음만 누르면 베이스가 자동으로 연주가 됐어요. 왼손은 거의 쓸 필요가 없었고요. 또 리듬박스라고 드럼을 대신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트로트며 고고며 왈츠, 디스코, 브루스, 탱고 등등 사람이 치는 드럼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실력이 좋은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 명이 나누던 수입을 저 혼자 가지니까 당연히 수입도 많고 좋아졌었죠. 기타 칠 때부터 멜로디만큼은 저를 따라올 연주자가 거의 없었는데 대신 리듬 감각은 좀 약했습니다. 기타든 올겐이든 멜로디만큼은 연주생활 2, 30년 한 악사와 맞먹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라는 칭찬을 들었었죠. 건반악기는 오른손으로 음을 누르기만 하면 소리가 나지만 기타는요 왼손으로 줄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쳐야 했으니 기타가 훨씬 어렵고 올겐은 쉬웠습니다.

현동수님의 아내분이 여태까지 이제 문자를 보내셨고요. 오늘 본인이 등장하셨습니다. 소개할게요. 본인이 방송도 듣고 문자도 보냅니다. 제가요 98년도 익산에서 원음방송 개국 때부터 2시에 하는 가요세상의 인연이 됐어요.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제 우리 마눌님 성함은 양영숙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저희도 파악이 됐습니다. 양영숙님 그리고 현동수님. 예, 우리 저 양영숙님께서요 키보이스의 정든배 청해 주셨거든요. 네, 이 노래 2부 끝곡으로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3부에서요 이 계절에 어울리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쫙 소개하고 네, 멋진 제가 DJ 지금도 멋지지만 진짜 이제 음악다방 DJ로 변신합니다. 3, 4부 아름다운 음악다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리퀘스트 뮤직 많이들 보내주시고 왜 젊었을 때 예? 음악다방 가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종이에 리퀘스트 뮤직 쫙 해서 음악 신청해가지고 DJ 박스에 이렇게 보내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마포에 사는 최병권입니다. 잘해주지도 못하고 항상 부족한 제 곁에서 묵묵히 48년을 살아준 아내 한순옥. 아내의 칠순 고의를 맞이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빴던지 쫓기듯 살면서 꽃 한번 선물, 사랑한다는 말 한번 못하고 살아왔죠. 방송 매체를 빌어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해봅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사랑합니다, 여보. 저보고 축하해달라고 사연 주시면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청해 주셨어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포의 최병권님 박수.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내분도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 들으실 거예요. 못 들으셔도 마음으로 다 전해받으셨을 거예요. 네, 하수영의 따뜻한 목소리, 우리 마포 최병건님의 마음을 담아서 아름다운 인생 3부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사연과 감 소회?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아름다운 음악다방 문 열고 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천천히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 시각은 8시 5분 3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프로그램 속의 작은 프로그램. 루케스트 뮤직 아름다운 음악다방 시작됐습니다. 들으신 노래는 정훈이의 사랑이 미움 대면이었고요. 우리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 주셨어요. 젊을 때는요 이것저것 다 챙기지만 이제는 뭐 편한 게 최고지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무드가 너무 없나요? 이렇게 익숙해진 거예요. 네, 익숙해진 거. 근데 너무 익숙한 거에 이렇게 젖어 있지 마시고요. 가끔은 일부러라도 이렇게 좀 우리가 왜 각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러라도 옷도 좀 차려입고 가지 않았던 곳에도 한번 가보시고 레스토랑도 한번 가시고 영화 구경도 한번 가시고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부부간에.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은하수님 너무 멋있어요. 어제 그래서 김치전 부치신다고 그랬는데 맛있게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강공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부부들 축하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시면서 본인은 사실요 부부의 날인지 몰랐대요. 일본 다녀온 친구가 긴급히 커피타임 하자고 요청해서 4명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요즘 친구들하고 아주 네,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계세요. 친구분들한테도 우리 아름다운 인생 오시라고 네, 들어오시라고 꼭 좀 아셨죠? 메신저 돼주시는 거. 그 밖에도 우리 배용주님께서 예, 문자 보내고 음악 듣기는 이제 생활화가 됐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전주 개인택시 박현성 기사님. 비가 오더니 나뭇잎들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이네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진짜 5월은 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누구나 다 최고의 계절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희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또 찾아주셔서 사연도 남겨주시고 신청곡도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 노래 신청을 주셨어요. 금천구에 사는 김여사님 큰딸입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인 직장인입니다. 작년 12월 병환 중이시던 아버지를 보내시고 홀로 계신 엄마의 유일한 낙이 원음방송 듣는 건데요. 그동안 원음방송이 있는 줄도 몰랐던 저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듣고선 알게 됐죠. 평생의 반려자를 떠나보내신 그 헛헛함을 라디오가 채워주고 있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한들 그 속을 다 채워드릴 수는 없는데 원음방송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매일 점심시간 엄마와 통화를 하는 게 하루 중 제일 즐거운 시간인데요. 엄마 라디오 잘 듣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하시면서 아유 나도 문자 할 수 있으면 신청곡도 보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한다 이러시네요. 오늘따라 가슴에 박힙니다. 엄마 만약 신청한다면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소녀 같은 목소리로 나훈아의 붉은 입술 이러시네요. 엄마를 대신해서 큰딸인 제가 신청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씩씩하고 밝은 엄마지만 간혹 힘들어하실 때면 늘 마음이 아리답니다. 매일 원음방송과 함께 더더 행복한 나날 되시길 큰딸이 소망드리고요. 금천구에 사시는 김여사님 늘 화이팅입니다. 엄마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추신도 드릴게요. 김여사님 생일파티 사진이에요. 우리 엄마 예쁘시죠?

나훈아의 붉은 입술, 금천구 김여사님 큰따님의 사연이고요. 신청곡은 어머님께서 김여사님이 청해 주셨고, 이어진 노래는 진성남의 고향처녀, 인천 도건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서로를 품으며 열심히 함께 걸어온 우리 부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하시면서 좋은 글도 또 주셨는데,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요.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입니다. 이런 좋은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말씀입니다. 금과 옥조. 네. 저 김천구 김여사님 큰따님께서 지금 방송 듣고 바로 지금 글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여사님 큰딸입니다. 방송 너무 잘 들었어요. 라디오에 사연도 채택되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즐겁게 듣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 생일파티 사진 찍은 거 저희가 봤거든요. 아유, 네. 이게 연세를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우신 어머님이시네요. 네. 자식들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이 가득 묻어 있는 그런 사진도 잘 봤고요. 저 어머님한테 다음에 만나 뵈면 이렇게 핸드폰 좀 요즘 자판 큰 핸드폰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쓰시는 거. 저희 방송에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좀 가르쳐드리고 직접 사연과 신청곡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 좀 급하고 바쁘네요. 여러분들과 좋은 사연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산 은하수님께서요. 가끔은 각 잡으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누구세요? 할 만큼 만약에 하면 보고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미자의 우러라 열풍아, 그리고 영월애님의 신청곡이에요. 배호의 그 이름, 전주 개인택시 박현선 기사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29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음악다방의 자리에서 커피 한잔 앞에 두고 신청 쪽지 보냅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님의 신청곡 윤세원의 환상 아름다운 인생 4부 음악다방 신청곡으로 온 노래였습니다.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강남의 서풍구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대구 최영아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최송아님 와 계십니다. 대구에 계시죠. 부부의 노래, 부부가 함께 부르는 노래 시청자님과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해 주셨는데 부부 듀엣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부부의 날이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또 정성껏 보내주신 노래와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은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방현재님도 와주셨네요. 예, 어제 통기타 라이브의 여운을 너무 좋으셨대요. 뒤로 하고 변함없이 애청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요일 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서 3부 끝곡으로 3부 끝곡으로 배우의 그 이름 전해드렸잖아요. 우리 전주 개인택시 박현성 기사님이 청해 주셨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제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노래 또 애창곡들 또 사연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들 한두 곡씩 기억이 되는데 사실 이 노래는 우리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 먼저 가신 미운 남편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예전에 한번 청해 주셔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 딱 나오니까 찾아주셨어요. 언제나 기쁨 주는 아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울지는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마포 최병건님은요 녹음하셨대요. 아까 사연 주셨잖아요. 쭉 아내의 고희 생일날 깜짝 선물해 주려고 녹음을 하셨대요. 정말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사연 주셨고요. 김여사님 큰따님께서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은 칭찬이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칭찬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심연옥님이요. 사연과 함께 그리운 또 옆지기를 생각해 주셨어요. 우리 심연옥의 아내 노래를 청해 주신 9771 쓰시는 청취자님 오늘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인데 나의 그 사람은 하늘의 별이 됐어요. 생각이 나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우리 들꽃님께서 청해 주신 박경원의 이별의 인천항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마포 최병건님은 정말 금술이 좋으신 부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종종 사연과 노래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우리 말근호스님께서 최병건님 아내분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 오늘 히트작이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생일 당일날 아침에 그 녹음한 걸 들으실 아내분을 상상하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상주의 김경욱님 오랜만에 들렸다고 하시면서 저보고요 아내에게 참 잘할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정말 그냥 60점 간신히 올라갈 정도라고 스스로 자평하고요 외부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각자 도생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뭐 성격대로 취향대로 사시는 거지만 가끔은 제가 아까 각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로 한번 마음을 맞춰가지고 안 해본 것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네.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김경욱님도 한번 네, 시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점상 시인 신규식님께서 아주 그 사구로 되어 있는 긴 글을 주셨는데 제가 다 소개는 못하고요 조금 이제 소개할 건데 앞서 이렇게 또 전문이

있지. 네, 공감되는 글, 좋은 글 중에서 네, 또 주셨네요. 역시 작가님은 다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좀 띄워드릴게요. 남진의 저 언덕을 넘어서 우리 강남의 서풍근님이 청해 주셨고요. 구경옥님께서 또 글을 주셨습니다. 시원하고 편안함이 좋은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분님들 행복한 시간 나누어요. 3부 리퀘스트 뮤직 신청곡입니다. 이영숙의 왜 왔소.

옆집이와 남편과 같이 잘 듣겠다는 사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구경옥님이 청해 주신 이영숙의 왜 왔소 그리고 남진의 저 언덕을 넘어서 서풍구님의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와주신 충남 서산의 유상옥님 함께해 주셨어요. 부산 개나리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과천의 손대식님도 늘 오시는 루틴대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주셨고요. 영호래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있을 때 서로 잘하세요. 그래도 옆에서 끝까지 서로 의지하는 건 부부뿐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 횟수가 좀 쌓이다 보니까 점점 더 확고해집니다. 마지막에 내 곁에 있는 건 내 아내, 내 남편뿐이구나. 자식보다도 더, 친구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평강공주님께서 저보고요. 아까 제가 60점이라고 하니까 60점 만점에 60점이죠? 해주셨어요. 저를 너무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쳐주세요. 후하게 점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도 잘 보내세요 해주셨는데 내일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내일 녹음방송 아닙니다. 내일 생방송 인사드릴 겁니다. 7시 잊지 말고 찾아주셔야지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신 우리 반재현님께서 비가 다시 오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편안한 방송, 깊이 있는 음악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는 김상진의 다시 찾은 삼천포입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가 오늘 끝곡입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어떤 분야든 정성을 다해 임하다 보면 어느새 일에 익숙해지고 나름의 작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성취에 안주하며 노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할 기회와 뒤따라올 복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작은 권리나 권한에 취해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거나 정당하지 못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쥔 권한은 결국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채워졌을 때 비우지 못하고 가졌을 때 조심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 가졌을 때 오히려 마음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일원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장미의 여보 당신 시계 듣고 왔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조금 안다는 자만이 노력을 멈추게 하고 그 방심은 발전이 아닌 도태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특히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로 갈수록 작은 실수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크나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죠. 무언가를 더 알고 더 가지게 되었을 때일수록 우리 마음의 고삐가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38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라.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린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아상과 자만심이 공들여 쌓아온 공부와 사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이 올랐을 때가 가장 깊이 조심해야 할 때임을 오늘 법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82장 세상의 강자들아, 성가 80장 세상의 내 한 몸이, 성가 74장 문명의 센 물결에.

약간의 깨달음이 생겼을 때 그 작은 성취에 취해 마음이 교만해지면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는 성의를 잃고 결국 어리석음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일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일이 잘 풀려 얻게 된 작은 권세를 내 것인 것 마냥 휘두르며 자만에 빠지다 보면 더 큰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공들여 쌓아온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진리가 우리를 시험하는 두 가지 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차 큰 복을 내리기 위해 작은 시련으로 먼저 단련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 작은 복을 먼저 던져주어 그 마음의 그릇을 시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지혜가 열리고 모든 권리가 나에게 돌아오는 그 화창한 순간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위태로운 순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수록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진리가 주는 엄중한 시험이라 생각하며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스스로를 살피는 공부인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의 한가로움이여라, 신동훈 교무의 그리워라, 마지막으로 김선일의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약간의 지혜가 생김으로써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기 쉬우며, 약간의 권리가 생김으로써 사욕이 동하고 교만이 나게 되어 더 전진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된다. 약간의 지혜가 생겼을 때 그 기쁨에 취하기보다 아직 가야 할 더 깊은 진리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공부에 매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작은 권리에 만족해 욕심과 교만을 부리기보다 더 큰 결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의 공부와 사업은 비로소 성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조금 얻었다는 마음으로 교만과 태만에 빠지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공들여 쌓은 탑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처럼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차리는 맑은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작은 성공을 더 큰 서원으로 이어가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날이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이런 해머니 끝곡으로 성하의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이끄세요. 이롭고 해로운 것을 내가 많이 상하는지,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을 상한 건지, 남이 나에게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자꾸 당하는 것이 많이 속이 상하는 건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도 그런 사람이 내가 더 속이 상한 사람이 있고, 경계도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경계가 내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찾아서, 아, 나는 이것에 약하구나, 이거를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이것에 약하면 이것을 노력을 해야 되고. 운동선수가 자기가 약한 분야를 많이 훈련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운동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배구를 보니까, 저희들이 배구할 때는 서브를 이렇게 넣는, 저희는 이제 9인제를 많이 하고, 대학, 원광대학 다닐 때 6인제도 했어요. 6인제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9인제 배구할 때 서브를 이렇게 넣으면,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9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전이면, 대개 여기다는 서브를 못 넣으니까, 보통의 이 후위의 사이드가 제일 실력이 좀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대개 여기다 서브를 넣든지 여기다 서브를 넣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이제 이기니까 내가. 저희들 때는 그렇게는, 요즘에는 보니까 배구를 하는데 그 상대방에서 제일 잘하는, 그 공격을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항상 이렇게 서브를 넣어요, 이렇게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렇게 공격을 잘하는 사람 서브도 잘 받을 건데 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서브를 넣나 했더니, 이게 한 번에 하면 세 번에 공을 상대방이 넘겨야 되는데, 그 중에 처음에 이 사람이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고다 세 번째 또 공격을 하면, 한 번에 세 번 중에 두 번을 이 사람이 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럼 함께 한 세트를 지나가면 이 사람 힘이 이제 빠져버리죠. 아무리 잘하더라도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두 세트, 세 세트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족한데 했던, 지금은 강한 사람한테 서브를 보내요. 그때그때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운동도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하는 사람 때 우리가 수비가 두세 명이 막 붙듯이.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잘하면 밖에서 그런 바람이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족해도 들어오지만 잘하게 들어오니까, 그것을, 그럼 이 사람은 그거 힘들다, 나를 이렇게 서브도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경계를 공부를 할 때 이 경계 중에 어느 경계를 내가 힘들어 하는가를 찾아서 그걸 많이 회복을 하려고 그런 경계에 넘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의 바람을 잘, 근데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는 팔풍이라고 해서 여덟 가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팔풍이 잠자야. 내가 힘이 좋은 데로 자꾸 오면 좋은데 힘이 약한 데로 오기 때문에, 약한 데를 내가 수정해서 힘을 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성극락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도 자기가 부족한 걸 다 하지 않으면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고, 수도 오는 사람도 자기가 약한 부분에 자꾸 나를 건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많이 받으면서 힘을 쌓아서 넘어가야 팔풍을 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수는, 이건 밖에서 오는 것이고, 과보, 내가 받는 과보에 대해서, 내가 받는, 아까는 바람이 밖에서 오는 것이고 경계고, 이거는 경계를 당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고를 받을 때, 받을 숫자,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낙을 받을 때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수, 버릴, 이건 버릴 사자인데, 사수는 불고 불락수,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라고 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일. 그래서 고가 왔을 때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 낙이 왔을 때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정당한 고락이면, 정당한 고나 정당한 낙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편안하게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요즘 같으면은 핸드폰을 보고 막 뭘, 저도 가끔 잘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자꾸 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을 자꾸 마음을 가. 어떤 걸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즐거움으로 받으려고 하는가? 어떤 거를 괴롭다고 생각하는가?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을 해야 되는데 선하는 것이 자꾸 괴롭게 받는 것인지. 근데 그건 정당한 그 고잖아요. 정당한 고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고라고 생각하는 거나 낙이라고 생각하는 걸 잘 분석을 해서 정당한 고와 부당한, 부정당한 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고인데 낙으로 변할 고. 지금은 고인데 고로 변할 낙. 지금은 고인데 낙으로 변할 것. 지금은 낙인데 이것이 고로 변한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고 아는 것을 받는 법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고와 낙을 잘 살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팔풍이요. 아까 팔풍 여러 가지, 여덟 가지 바람 경계. 경계를, 여덟 가지 경계를, 경계에 움직이지 않아요. 적연 삼수자. 고요할 적, 고요. 이제 그러한, 고로하게 그대로 있어. 뭐, 삼수. 세 가지를 받는, 삼수는 아까 얘기했죠. 고, 낙, 그 다음에 불고, 불락. 그, 팔풍에도 움직이지 않냐고. 내 마음에서 이런 고, 낙, 이런 것들에도 적연해. 그냥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고락도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 어떤 거냐면 자성정에, 자성정에 의지해서 임은 쌍수하는 사람이에요. 임의를 운전해. 쌍수는 이게 공적영지를 두 가지. 공적영지를 두 가지를 아울러 닦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경계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고 안에서 일어나는 고고락 이런 마음도 내가 스스로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그 조절하는 것이 뭐냐면 자성에 정과해가 있을 때, 개연되었을 때 그 자성정해로 하기 때문에 팔풍과 삼수를 녹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공정영지를 쌍수했어. 천진무작에 천진해가지고 내가 따로 짓는 것이 없어. 좋다 나쁘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짓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동과 정이 항상 선을 심경으로 사는 거예요. 선은 식망현진, 그렇죠. 예, 망령된 걸 쉬고 참이 나타나는 것이.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 밖에서 그 여덟 가지 남이 방해를 놓거나 남이 욕을 하거나 남이 나쁘게 하거나 남이 불리하거나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고의 경계가 와도 낙의 경계가 와도 예, 움직이지 않아요. 아까 그 스님은 그렇게 정말로 어려운 것을 와도 그걸 다 감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이제 임은 이제 자성정해로 자기를 녹여내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시라 성취자연, 성취한다. 이룰성자에다 나아갈 주인데 자연의 그 근본적인 원리, 근원적인 자연 원리에 성취해서 그냥 그 경계가 오면 그걸 다 내가 스스로 이루어지잖아요. 경계가 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가 어찌, 어찌하자 이게 가는 헛되다는 거, 헛되다는 것도 있고 빌리다는 것도 있어요. 빌리다. 그리고 가짜. 가짜라는 걸 해야 돼. 거짓. 근데 어찌 수상문의 대치의 뜻을 빌릴 것이냐. 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왜? 팔풍이 와도 내가 다 녹아버려. 삼수 고락이 경계 와도 내가 녹아. 그것 그렇게 녹는 이유는 자성의 정과 해가 내가 개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진무작하고 선의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다시 곧 그 수상문 정해로 대치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가 경 딴 데 같은 내가 화를 냈는데 지금 안 내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많이 개연이 된 것이, 많이 개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상문 그 대치 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딱 경계가 오는 내가 스스로 견디고 그렇게 하면 무병의 불구약이니라. 수선 도노나 번뇌 농우하고 습기 견중하여 대경의 염념 생정하고 우연히 심심 작대하여 피타 혼란 사살하야. 앞에는 경계가 오면 내가 다 녹였는데 여기는 녹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냐면 무병에 불과 병이 없는데 약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경계가 팔풍 여러 가지 여덟 가지 경계의 바람이 내가 오는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그냥 녹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문 정해라는 그 대치의 공을 필요가 드릴 필요가 없어. 그것 보고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내가 마음이 요란하고 속이 상하고 막 그래야 법을 갖다 들이대서 내가 고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안 일어나 그냥 다 녹아서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라. 비록 먼저 도노했으나 먼저 뭘로 깨쳐서 알았으나 번뇌가 농의 아까 앞에 하고 반대요. 이제 아까는 팔풍이 오고 해도 내가 다 녹았는데 지금은 다 깨쳐서 알았는데 번뇌가 아까는 번뇌가 단박했잖아요. 지금 번뇌가 농의 이거는 두터울농 두터우루 두텁다 남에게 후하게 대하라 그러잖아요. 아까 박에 대한 반대말이죠. 박은 열불박이에요. 이건 두터울박이고 이건 농도가 짙은 농이니까. 번뇌가 단박은 번뇌가 진해. 그리고 습기가 익혀온 습관과 습관의 기운이 이 구들견자 중은 이제 무거울중자죠. 무거울중이기도 하고 거듭중이기도 하고 중복할 때는 거듭이고 중량할 때는 이제 무겁다는 얘기죠. 습관, 내가 익혀온 습관의 기운이 강냉이 굳어. 앞에는 경한, 가볍고 편안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굳고 무거워, 견중해. 대경,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경이 생각이 생정여. 정은 이게 뜻정인데 이게 오역에 바탕한

이것에다가 마음씀 잤으면 열이서 오른데 이렇게 책받침을 해놓으면 이게 만나루자야.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상대를 쳐. A라는 사람을 만나도 상대를 주고 B라는 사람을 만나도 손윗 사람을 만나도 상대를 주고 아랫사람만 자꾸 상대를 쳐서 피타, 타인, 밖에 것을 나한테 입어. 이건 입을 피자죠. 입을 피. 타인, 다른 사람에서 나에게 입어가지고 뭐예요? 혼란을 입어. 이건 얻을 혼? 이거는 산란하다 할 때. 얻었고 산란한 것이 다른 사람을 입어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입어. 상대를 치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 왜 저래요? 그래 상대를 쳐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아까 이로움이나 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입어요. 어둡고 산란함을 입어서 불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불일 사자인데, 그 사신을 때,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살은 죽이려면 당해. 어둡고 산란하고 괴로운 것들이 나를, 내가, 내 순수한 마음이 죽어. 죽임을 당해. 그래서 기쁘고 좋은 것이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경한 가볍고 편안해서 내가 잘 이루어 나갔는데 이렇게 미리 깨쳐서 알긴 하는데 습관이 갖고 있던 습관이 무겁고 두터워가지고 생각마다 그것이 잘 안 일어나고 진심이 깨친 마음이 안 일어나고 습관으로 익혀진 이런 여러 가지 희로애락 여우욕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생각이나 인연을 만날 때마다 그 상대방이 주는 것을 내가 입어가지고 나의 본심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본심은 없어지고 진공묘의 공정영지 그 진경은 없어지고 상대방이 주는 것에 내가 마음이 미운 마음, 안 좋은 마음, 속상한 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내 본 마음이 사살을 죽임을 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의 어려운 것에 내가 입어가지고 내 본 마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매각 적지 상현자는 즉차 수상문 정해하여 불망 대치하여 균조 혼란하여 이인무의가 즉기이니. 이 매각은 어두울 매자죠. 어두울 매. 이건 각은 물리치다. 각화시킨다 그런 게 물리치는 건데 어둡게 물리쳐버려. 무엇이 적지 상현자. 고요한 공정영지의 항상 공정리 상상 자연스럽게 있는 마음이 어두움으로 물리쳐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즉차. 왜냐하면 아까 경계마다 내가 속상하고 인연마다 당할 때마다 그 상대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진공묘의 본래 자리는 도망가버려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빌릴 찾자. 빌리다. 우리가 은행가 차관한다 할 때 차트 빌리자. 수상문 정해를 바로 빌려 곧. 아니 저기서 와서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얼른 수상문 정해를 빌려 와가지고 불망 대치 망 잊어버리 이질망이에요 이거는. 이질망. 대치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수상 갖고 와서 균조 혼란이야. 고를 균자. 이것도 고를 조자죠. 혼란한 것을 골라. 밭에 풀이 많아서 얼른 풀을 뽑아가지고 밭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아까 이런저런 경계를 만나가지고 내가 공정영지를 죽임을 당했던 것을 어둠과 산란함을 대치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지?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자꾸 골라가. 왜 그러는가 해서 자꾸 찾아서 버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요? 써 들어가 어디? 무의. 여기는 유의의 자리로 막 복잡해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자리를 그런 것이 없는 그 무의의 공정영지 본래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곧 그 마땅할 의자. 마땅하다. 마땅할 의자. 그래서 수상문정에는 경계를 당해서 아까 앞에처럼 팔풍을 와도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경계를 당해서 자꾸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고 그 속상한 것이 일어나고 원망이 막 일어날 때는 얼른 수상문정에를 갔다가 대치의 공을 써서 왜 이것이

0: 일어났냐, 뭐 때문에 일어났냐, 무엇을 바라고 일어났냐. 그래서 그것을 자 균조, 골라.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우리가 밭에다가 가을에 농사를 지려면 가서 풀을 뽑고 돌을 골라내고 다 해가지고 고를 쳐서 잘 해야 농사를 짓듯이 내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을 왜 어두워지는 걸 자꾸 살펴서 골라가지고 화가 나기 전에 아까 그 근데 그것이 그 경계를 당하기 전에 있던 마음을 찾으면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을 찾아서 이렇게 혼란하는데 내가 지금 막 있는 대로 다 속이 상해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 때까지 제가 이제 골라야 되느냐. 그걸 이제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까 지금 내가 속상한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를 당하기 전 마음. 아까 A라는 사람 내가 속이 상했어. 그럼 그 A라는 사람 그 일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마음을 일단은 거기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계속 찾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 저기 공정년이 근본자리 가는 게 선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 1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균조 혼란이에요. 혼란한 것을 이 사람을 만난 그 경계, 명예를 훼손시켰다든가 이로운 걸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간 거, 그것을 그러기 직전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면 거기까지 먼저 고르고 거기까지 고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식색거리는 이제 얼굴이 불그락펄그락한 것 저 가라앉아요. 그러면 가라앉으면 그러기 전에 자리에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가라앉히면 이제 진공묘유 자리까지 가는 건데 진공묘유까지 가려면 힘들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진공묘유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경계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으로 가는 것을 저는 처음에 무의로 삼았어요. 거기까지는. 아 내가 그 경계를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어? 그 마음까지 쭉 끌고 가는 것이 이제 무의가 되는 것이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진공묘유 가시면 그래 바로 가시면 되는데 바로 안 가실 때는 그걸부터 찾아가서 저는 그걸 먼저 1차적으로 무의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며칠이 가면 이제 그것이 클수록 이제 며칠이 가면 가라앉는데 또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일을 만나면 또 일어나요. 일어나. 그런데 그것을 여러 번 계속하면 나중에 이제 빨리 그 돌아오는 시간이 빨리 돼요.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그 빨리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살라는 것이 그 아까 선정 자리까지 가시면 좋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선을 제가 잘 모를 때는 그 경계가 일어나기 그 전에 마음 그 마음까지 가시는 것이 1차로 무의를 찾는 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차 대치 공부하여 잠조습기나 이 선 도노 심성이 본정하고 번뇌가 본공고로 즉 불락 전문열기의 오염수 아니라. 비록 이 비록 숫자 대치 이 빌릴 찾자 빌리다 차고 낚을 때 대치 공부를 빌렸어. 화가 많이 경계를 못 넘기고 막 화가 났는데 수상문 정예의 대치 공부를 빌려서 잠깐 동안에 습관과 기운, 습관의 기운을 조절했어, 조절. 화가 막 일어날 때 수상문 정의 공부를 가져와서 잊어버리지 않고 대치를 해가지고 잠시 그 일어났던 이런 경계를, 이렇게 화를 가라앉혔어요. 조절했어요. 그래서 조절하는데 먼저 깨쳐서 뭐가 심성이 내 마음의 성품이 본래 고요하고 이 고요, 이것이 다툼이 없는 정자죠. 다툴 쟁자인데 저 고요 깨끗할 말고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본래
1: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우.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팝콘 살자.
1: 아우 좋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어린이나 노약자를 동반한 장거리 운행에서는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랜 시간 운전하고 오래 쉬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이런 장거리 운행에서 감기나 소화불량 등 갑작스런 병이 나기 쉬운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멀미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멀미 증세가 있는 어린이는 차에 태울 때 가장 흔들림이 적은 뒷좌석 중간에 앉히는 것이 좋고요. 또 급출발이나 급제동 같은 급작스러운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멀미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멀미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정확한 복용 방법이나 용량은 꼭 약사의 지시에 따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차 안에서 지루해진 어린이들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놓거나 장난을 하면서 차 문을 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등 어린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당신은 너 잡으려고 애를 쓰는 나 왜 도대체 왜 내 맘을 몰라 그렇게
1: So tell me now what you gonna do I'll take it back in time when you

confusion.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3월에서 5월 사이 많이 발생하는 황사는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화하는 현상 또는 강화하는 흙먼지를 말하는데요. 황사 발생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함으로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엔 보호환경이나 마스크, 긴 소매 의복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가하면 항상 손발을 깨끗이 씻고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청결하게 합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이나 행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하루는 역사 소설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문인들이 소설을 쓸 때에 일반의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소인이나 악당의 심리와 행동을 지나치게 그려내어 더할 수 없는 악인을 만들어 놓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도 또한 좋지 못한 인연의 씨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옛 사람의 역사를 말할 때에나 지금 사람의 시비를 말할 때에 실지보다 과장하여 말하지 말도록 주의하라. 대정경 인도품 5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흥편 4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고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취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의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정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3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게 되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그로 인해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장 말씀입니다.

شاخه به درخت رو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ه می‌کشد.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곧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통할 때에도 대중 있게 통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번편 53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방송하는 광주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5월의 바람을 두고 나뭇잎 사이를 지나온 바람에 연두색 물이 들어있다라고 했던 작가 생각이 납니다. 연두색 물이 아니라 이 즈음엔 진초록 물인 듯 싶어요.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서 싱그러운 풀냄새와 여름의 향기도 느껴지는 날입니다. 이 초록 바람을 타고 기분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께 가닿기를 바라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문집 제1집 수신강요 네 가지 현명한 사람입니다. 부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의 심경을 잘 알아주는 마음이요. 건강한 사람으로서 병든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마음이요. 많은 가족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로운 사람의 심경을 잘 알아주는 마음이요. 강대한 사람으로서 약소한 사람의 심경을 잘 알아주는 마음이니 눈이 밝으면 작은 물건까지 잘 볼 수 있고 마음이 밝으면 보이지 않는 남의 마음속 심경까지도 잘 알아줄 수 있나니라.

가난과 질병, 소외된 이와 약한 이들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아인의 클라인의 낙트뮤직, 소야곡, 모차르트 선율입니다. 바비 맥프레인이 지휘하는 세인트 폴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존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6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함께하면 좋은 사람들 있으실 겁니다. 그들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곤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귀하고 감사한 인연이구나 싶습니다. 나는 주위 사람과의 인연에 선을 긋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자비로서 모든 인연을 가까이 맺는 원흥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도 하는 것과 같이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에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들어 말하자면,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 또는 부정당한 의료 생활을 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 모르는 것이며, 또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익심이 없는 연고니,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 할 것이며,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제16장 영육상전법.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지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쳐왔으나,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 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려 영육상정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1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 도, 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1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1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1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니라. 1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구하는 데 도가 있건만은 범부는 도가 없이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함으로 아쉽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돌아오는 이치가 있나니라. 1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기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기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영곤이라. 2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본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2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영리하게 제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2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거짓 없이 그 일에만 충실함으로 시일이 갈수록 그 일과 공덕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일에는 충실하지 아니하면서 이름과 공만을 구함으로 결국 이름과 공이 헛되이 없어지고 마나니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2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2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도 음조하는 덕이 더 크고 죄도 음해하는 죄가 더 크나니라. 2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의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오늘 대성경 본문은 요훈품 11장과 26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마음은 선악의 근본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51 말씀하시기를 선은 악이 있음으로 드러나고 악은 선이 있음으로 개선 발전하는 것이나 참다운 선은 상대적인 선악을 초월하여 선으로 나타나게 되나니라. 52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리어 큰 선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53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미워하지 말며 선한 사람을 추앙할지언정 시기하지 말라. 54 말씀하시기를 상근기는 천연적으로 선한 근성을 가진 사람이요 중근기는 배워 안 후에야 선을 행하는 사람이요 하근기는 배워 알고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니라. 55 말씀하시기를 당장에는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방심하면 다음에는 질 것이요 당장에는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분발하면 다음에는 이기리라. 56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요구 조건만 많으므로 빚만 더 지고 성인은 의무 조건만 많으심으로 복이 늘 족족하시나니라. 57 말씀하시기를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 하여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체했다 하여 밥을 원수로 아는 것 같나니라. 58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아나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되나니라. 59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60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아니하여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61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방심하면 이루지 못하나니라. 62 말씀하시기를 방심하지 않는데 성공이 있나니 끝까지 중단 말고 결과를 내라. 63 말씀하시기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그 사업과 그 물건의 인연을 끊는 말이니 쓰지 말라. 64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나니라. 65 말씀하시기를 원은 큰 데에 두고 공은 작은 데부터 싸우며 대우에는 괴념치 말고
공덕 짓기에만 힘을 쓰면 큰 공과 큰 대우가 돌아오나니라. 66.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67.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68.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 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69.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알지 못하되 묻기를 부끄러워함은 우치요 나타난 부족과 나타난 과오만을 부끄러워함은 외치요 양심을 대조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김은 내치니라. 70. 말씀하시기를 세속에도 네 가지 기쁜 때가 있다 하거니와 묵은 병이 절로 나은 때에 얼마나 기쁨이여 널리 영약을 보시하는 때에 얼마나 기쁨이여 모든 법이 통달하게 밝아지는 때에 얼마나 기쁨이여 만생이 다 귀의하는 때 얼마나 기쁘리오.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법분편 51장에서 7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86장 우리는 행복해라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67. 대산종사 부부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서로 오래 갈수록 공경심을 놓지 말 것이요. 둘째, 서로 가까운 두 사이부터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셋째, 서로 근검하여 자력을 세워놓을 것이니라. 6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몸은 낮게, 마음은 넓게, 즐거움은 함께하라. 6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스승은 크게 깨쳐야 하고 항마를 해야 하고 중화의 도를 써야 하느니라. 7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니, 첫째, 욕심에 물들지 않는 것이요. 둘째, 법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요. 셋째,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니라. 7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음과 같은 대치 공부를 표준으로 잡고 살았나니, 첫째는 절대 공부요, 둘째는 무심 공부요, 셋째는 지선 공부요, 넷째는 무루지 통달 공부요, 다섯째는 무위법 공부니라. 72. 대산종사 어진 인재를 맞아들이는 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온 마음을 다해 반갑게 맞이하고, 둘째, 먼저 몸소 실천하고, 셋째, 언제나 고락을 함께하고, 넷째, 후하게 보내 인연을 두텁게 해야 하느니라. 73. 대산종사 여섯 가지 물음으로 늘 스스로를 살피시기를 첫째, 내가 신심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 영겁다생에 불퇴전할 만한 신심을 가졌느냐. 둘째, 내가 큰 공부를 하는 것 같이 생각하니 마음을 허공같이 지키느냐. 셋째, 내가 무엇을 얻은 것 같이 생각하니 자가 많이 보주를 얻었느냐. 넷째,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 생사 거래를 자유할 만한 능력을 가졌느냐. 다섯째, 내가 포부를 가진 것 같이 생각하니 시방 일가에 살림을 벌일 만한 역량이 있느냐. 여섯째, 내가 깨끗한 것 같이 생각하니 시방 국토를 맑힐 만한 청정심을 갖추었느냐. 제12. 거래편.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시 외출을 하려 해도 준비가 있어야 하거늘, 준비 없이 죽음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태어나는 길도 어려우나 죽음의 길은 더 어렵나니 평소 생사 준비를 잘해야 하느니라. 생과 사의 거리는 가깝기로 하면 백지 한 장 사이도 되지 않으나 멀기로 하면 거리를 헤아릴 수 없나니 만일 가까운 줄만 알고 먼 줄을 모르면 믿없는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찬만한 길이므로 평소 생사의 거리는 얼마나 되고 떠날 시간은 얼마나 남았으며 준비는 얼마나 되었는가를 자주 연마하면서 살아야 하느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색신의 생사는 4대 오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나 실제 모습인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러워 하늘과 땅을 덮나니 이 자리는 생멸상쇄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자리니라. 이러한 진리를 깨치고 닦지 아니하면 부처와 중생의 구별이 있게 되어 생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보살은 밝은 대낮에 탄탄대로를 걷듯 하고 범부 중생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험한 가시밭길을 헤매듯 하느니라. 3. 대산종사 생사 연마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착심 없는 마음을 길들여 세상 욕심에 묶여 살지 말 것이요. 둘째, 생사를 거래로 알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해탈 공부를 부지런히 할 것이요. 셋째, 마음의 정력을 쌓아 자유자재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할 것이요. 넷째, 평소에 큰 원력을 세워 크고 거룩한 서원의 종자를 심을 것이니라.

오늘 대산종사 법원은 교훈편 67장에서 73장까지 받들었고요. 이어서 거래편 1장에서 3장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죠. 겨울이 오면은 춥고 그게 이게 무의죠. 무의로 지금 변하는 거예요. 우주자에는 무의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무의에 따르면은요 인위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위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이게 뭔가 주가 되어 있고 있는 것이 상가의 교법의 주체다. 이렇게 지금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 지금 저 교품 1장에서 지금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무의가 참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의만 강조하면은요. 무의만 강조하면은요. 유의가 어찌 됩니까? 배제되죠? 유의가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의만 강조하면. 그런데 인간 사람 사는 세계 속에서 무의만 있습니까? 유의도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유의와 무의와 유의가 적당하게 겸해지지 않으면은 한쪽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연적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겠죠? 책임이 없어지는 거요. 책임. 자, 권한을 가지면은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말이죠.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은 권한은 가지되 책임은 안 져요. 하는 것이 지금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유의와 무의는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무의의 바탕에서 유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무의의 바탕에서 유의를 만들어가자. 이게 뭔가만요. 우리가 행해야 될 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의의 항상 바탕은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유의의 노력도 함께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가의 주체는 뭐의 주체가 되는가 하면요. 아까 불교는 대자리라 그랬죠. 유교는 소자리라 그랬죠. 지금 성가는 뭐가 주체가 됩니까? 이러면. 대, 소. 다음에 뭡니까? 유무. 변화의 바탕이 두고 있는 거예요. 성가는요. 이렇게 바탕 둔 종교가 성가다. 유무의 바탕 돼 있어. 유무의 변화의 바탕. 그냥 우주자연이 변화하는 거기에 의존해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주체가 되고 나는 것이 성가가 지향하는 목표다. 이렇게 밝히신 것이죠. 명쾌하죠. 이렇게 밝혔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밝혀 주시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종합을 이제 한번 해 봅시다요. 이제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를 지금 그 교회품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물순 상교를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걸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면은요. 자, 처음에는 이 불교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교. 이게 지금 성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는 뭐에 바탕되어 있다 그랬죠? 대자리에 바탕되어 있다. 유교는 뭐에 바탕되어 있다 그랬죠? 소자리에 바탕되어 있다. 성교는 뭐에 바탕되어 있다 그랬죠? 유무, 변화. 예, 바탕. 그래서 대소, 유무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요, 대자리 따로 있고, 소자리 따로 있고, 유무자리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자, 이걸 뭔가 하면요, 통합해야 돼요. 종합. 종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1: 다 같이 유불선 통합.
0: 이야.
1: 진짜.
0: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종합대로. 자,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착 지금 이제 밝혀, 이제 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상교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선교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되는데요. 그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종합을 했는데 우리가 그 저 지금 저쪽 그 저 정전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불가의 주체는 이제 대자리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자리 중에서요. 대자리를 밝혀 나가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를 밝혀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공부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자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공부법이 있어야 되죠. 그 공부법이 뭡니까? 우리 교리 중에서 아니 삼학팔조죠. 근데 삼학 중에서 대자리를 찾아가는 공부. 아, 아니죠. 수양. 이게 성자리를 밝혀나. 자성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성자리 합이라는 공부예요, 수양은. 그러죠? 자성이 합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 생각 나면은 자성자리를 떠나버리죠? 한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대자리 밝기로 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건 뭔가 하면 수양이에요. 수양을 통해 갖고 대자리에 합의를 간다. 그래서 나는 이런 법을 밝히겠다. 그 경륜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교회폼 1장에 여기에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수양을 통해 갖고 자성자리에 합의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소자리. 여? 예, 소자리. 소자리는요. 육아의 주체인데요. 형상 있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것은 뭔가 우리가 얘기할 때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뭐라고 하면 불교는요. 공. 이건 뭔가 원. 다음 뭡니까? 정. 자, 공은 정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근데 공 따로 있고 원 따로 있고 정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 하면은 원 알아요. 알면은 달라져요. 이 공은정이거든. 그때 소짜리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양인데. 그러면 이 지금 이걸 밝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연구예요. 우리 지금 공부법을. 연구. 사례연구.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하나하나의 이치를 터득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각에는 제가 여러 가지 각이 있다 그랬죠. 소각, 중각, 대각. 대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소각, 중각.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사물과 형상을 보고 그 속에 갈마있는 대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공부가 뭔가 하면요. 영국 공부고 그것이 주가 돼갖고 설립된 종교가 뭔가 하면요. 유교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은요. 이게 뭐가 그 되는 거야. 자인의 도를 주체 삼았다 그랬죠. 이 자인의 도는 바로 뭔가 하면요. 치사예요. 치사. 치사는 뭔가 하면 치하고 버리고 그죠. 그래서 자인의 도는 자동적으로 버리고 자동적으로 취하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무의와 자동적이죠. 인위적으로 취하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버리고 합니까? 아니요. 여름 겨울을 인위적으로 보내버립니까? 여름을 인위적으로 봄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고요. 자인의 이치는 무의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이제 이게 치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무의의 극치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수양 연구 치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서품 이제 교육품에서 지금 말씀을 이제 하고 그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요, 유불선 삼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통합 활용했어요. 종합했어요. 우리 원불교는 과거 선천시대의 유불선 삼교를 말이죠, 종합하고 통합하고 총합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다 유불선 삼교를 다 통합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인 이것을 다 통합을 했는데 주체는 어디다 뒀습니까? 이런 쌍. 예, 이런 쌍 맞아요. 불법. 불법은 뭐에 바탕했다 그랬죠? 대짜리 바탕. 그렇죠? 대짜리 바탕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뭔가며 대짜리에 바탕해야 됩니다. 대짜리에 바탕해가지고 소와 유물을 거두어들이고 깨잡는 거예요. 이런 지금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법이 지향하는 지향체다 하는 것을 교의품 1장에서 대종사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밝혀주시는데, 이 밝혀주시는 것을 이제 그 지금 교육품 1장에 이제 보면은요, 이제 어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가 하면요, 이제 지금 수양연구치사를 다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지금 하는데요. 요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요 전체의 내용 자체가요. 비교 고찰입니다. 비교 고찰을 하시는 거요. 비교 고찰. 그래서 이제 비교 고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것만 이렇게 좋다, 이렇게 드러내시가지고는 진정으로 그것이 드러나질 않는 거요. 그 말 알겠습니까? 우리 것만 좋다, 원불교 것만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죠, 제대로 원불교의 존재미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와 비교했는가만요? 동양 전통 종교인 유불선 삼교와 비교했죠. 비교해가지고 우리의 우수성을 드러냈죠. 교육품 1장에서요, 우리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비교 고찰을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성애는 어떤 분인가 하면 비교의 명수예요. 비교를 잘 하셔요. 성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칼럼 보내준 사람이 지금 또 칼럼을 하나 지금 보냈는데요. 아, 제가요 이제 참 이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첨단을 달리는 그 이제 지금 그 회사거든요. 이제 했는데 음성인식을 합니다. 음성인식. 음성인식을 해요. 지금요 AI가 음성인식 다 하죠. 이제 AI에다가 어떤 음성을 정보를 AI에다 제공해 주면요, 제공해 준 그 것을 그대로 절절절절 다 하잖아요. 지금 저 AI가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음성인식을 한 것이 뭔가 하면 영어예요. 영어를 음성인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그러면은 이제 딱 아메리카가 딱 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인식을 시킨 음성이 거리 뭔 거리인지 아십니까? 내가 뭔 말할 것인가 아시니까 안 그래요. 한글이에요. 두 번째 음성인식을 시도하는 것이 한글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한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죠? 두 번째 음성인식을 한글을 시켰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우리 한글 대단합니다. 자, 지금요, 내가 할 말 많은데요. 앞으로요,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2040년에 주도하는 국가를 네 개를 들었더라니까요. 이 경제 잡지, 세계적인 경제 잡지였어요. 그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첫째는 독일,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는 터키, 네 번째는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난 S만 나와가지고 K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아닌가 했더니 사우스코리아.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3: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4: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자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질 않았어요. 중간중간 쉬는 날도 많았고 이번 주말은 이어지는 월요일도 빨간 날인데 뭐가 그렇게 바쁘고 급해서 이 좋은 날들이 다 가도록 즐기질 못했는지 갑자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미련에 발목 잡히는 대신 오늘부터 더 부지런히 느껴볼까 합니다. 마침 날씨까지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아침이니까요. 5월 22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산다라박의 페스티벌 전해드렸어요. 아, 계절의 왕 5월이 이제 진짜 열흘도 남질 않았습니다. 오늘 벌써 22일이니까요. 이야, 세상에나. 5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물론 시작할 때부터 알고는 있었죠. 5월 정신없이 갈 거다. 행사가 참 많은 달이고 가족들 챙기려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은 달이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좋은 날들. 아, 너무 진짜 금방 지나갔다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정말 부지런히 즐기신 분들도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아쉬움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5월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하는 마음들은 다 똑같이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직 우리에겐 열흘 남짓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아주 그냥 아낌없이 누리고 즐겨보자고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2부에는 신청곡 아짜염 코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이 2부가 시작된 이후에 신청곡을 몰아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너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마 듣는 시간이 조금 늦게부터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뜻한 금요일 아침 출발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아침 진짜 쾌청하더라고요. 그 건물의 꼭대기까지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아침 날씨, 공기질이라서 아침에 출발하는데 기분이 진짜 좋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에 날씨가 좀 궂었는데 주말에 화창해져서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4120님이 그러게요.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서 그런지 5월은 늘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은 저에게 집중할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사하나이공님, 이번 주말 사하나이공님만을 위한 시간이 마련되길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박재범의 좋아, 김태우, 린, 내가 야 하면 넌 예.

0: 잘한다 너.
1: 네가 잘하지.
2: 박재범의 좋아, 김태울린 내가 야 하면 넌 예 전해드렸습니다. 7시 16분 21초 지나고 있어요. 뒷번호 3942님이 비온디라 그런지 아주 상쾌한 아침이에요. 저희는 내일 고성에 있는 화엄사의 템플스테이에 갑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8명 환갑 기념으로요. 평소에도 1년에 한두 번은 가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이렇게 오르도록 뭐 진짜 끈끈하게 지나시는 것도 너무 부러운데 환갑 기념 여행을 함께 하신다니 와 진짜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고 오시길 바랄게요. 뭐 아마 내일 다녀오신 여행 이야기를 내후년에 그 다음 해 10년 뒤에도 야 우리 그때 그랬었지 라면서 오늘 만날 때마다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진도 많이 찍어오시고요. 파라다이오님 오늘 제주도 갑니다. 근데 오늘 비 와서 걱정되네요. 유유 하셨는데 제주도는 오늘 비 오나요? 그래요. 놀러 가는 곳에 날씨가 좋아야 하는데 그래요. 파라나이오님 도착 직후에 싹하니 개서 즐겁게 문제없이 여행 즐겁게 하실 수 있길 또 바래볼게요. 파라나이오님 역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저는 여행은 현지의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사진도 많이 찍고 오시길 바랍니다. 주얼리의 노래예요. 투나잇.

주얼리의 투나잇 전해드렸고요. 비비지 늘 지금처럼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익산의 박윤정님께서요. 지금 출근길 운전 중인데 갑자기 아이오아이의 갑자기가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원음 방송 스페셜 DJ를 하셨었다고요? 진짜요? 와, 박윤정님 저희 정말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운전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기분 좋은 출근길 되시라고 신청곡 바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IOI 갑자기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4: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4: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4: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4: 스테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테온. 경농이 만듭니다.
5: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6: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7: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라라.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0: 극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산들 취기를 빌려 5월 22일 금요일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부에는 잠시 후에 우리 특가전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3곡 쌩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왔자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의 신청곡 제가 싹 접수해서 배송 준비 싹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 골라주셨을지 여러분도 잘 들어주시고요. 나도 듣고 싶은 노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평일 아침 7시 반 전까지만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부에 이렇게 생하니 보내드릴 거니까요. 리스트 싹 준비하고 계시다가 저희에게 언제든 신청해 주세요. 5628님은 시크릿의 매직이 듣고 싶다고 골라주셨어요. 이런 정도 제가 언제든지 준비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곡, 두 곡 듣고 싶을 때도 부담 없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카톡으로 저희랑 친구 맺으신 후에 1대1 채팅으로 글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시크릿의 매직 전해드리고 신청곡 왔자염 배송해볼까요?
1: Hey, listen up.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빨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0845 고객님께서 노래가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말거나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입니다. 가끔 듣게 되면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한다는 크크 이라며 신청하신 김광진의 진심, 최우섭 세월이 가면, 김태후의 이별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0845 고객님 신청곡 왔죠?

0845님이 좋아하신다는 노래 세 곡을 배송해 드렸어요. 김광진의 진심, 최효섭의 세월이 가면, 김태후의 이별이었습니다. 0845님이 듣고 있자요. 꺄호! 감동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눈물 한 방울 흘리셨나요? 자, 2부 끝곡은 르세라핌의 컴오버 준비했어요. 노래 띄워드리고 로라장 준비해서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1: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1: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1: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라라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해미니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력과 청력, 또 판단력도 저하되면서 운전 중에 위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를 깜빡하고 밀고 들어오거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무심코 진입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연령층의 운전자에 비해서 야간 시력 저하로 야간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받는 예우나 예절을 운전 중에도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들어오면서 나이든 자신보다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를 기대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들 스스로도 야간 운전을 자제하는 등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하겠고 주변 운전자들도 이런 특성을 알아서 양보하는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합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합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도움편 26장 법문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M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케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바삭해.
9: 맛있는 60개 치킨.
1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9: 맛있는 60개 치킨.
1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9: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1: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파발이 살아있는 떡.
12: 파발 찹쌀떡의 원조.
13: 100년 앞변.
12: 첨가물 없이 건강한
13: 100년 앞변.
12: 30년 전통
13: 100년 앞변.
12: 떡 선물 세트는
13: 100년 앞변.
12: 1588-5678.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얘들아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지? 오랜만에 맑게긴 하늘을 보니까 기분까지 덩달아 환하게 맑아지는 것 같지 않아? 물론 오늘이 금요일이라 뭐든 다 좋겠지만 날씨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다니 오늘은 왠지 더 신나게 바퀴를 굴려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이럴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겠어? 바로 뮤직 아니겠어? 오늘도 우리의 댄스 본능을 깨워줄 노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아, 너희들의 신청곡도 두 팔 벌려 대환영이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 친구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바로 보내줘.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다같이 렛츠 로라.

가창음악다방 스피노프 렛츠 로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쿨의 운명, H.O.T의 행복, 영턱스 클럽 못난이 컴플렉스, 뒷번호 3973 친구가 신청한 시아의 바보, 9874 친구가 신청한 잭스키스의 로드파이터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지금 흐르는 아바의 댄싱 퀸 들으면서 신나는 금요일 더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자고. 다 같이 Let's roll.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4: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5: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라라.

0: WBS.
1: Wow, good morning. 축처진 축.

0: 영아입니다. 예.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떨어.

0: 산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특히 윤미래의 행복한 날을 5월 22일 금요일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3부에서 로라장 여러분과 신나게 함께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주말 내내 신나게 즐길 에너지를 또 충전을 싹 해가셨길 바랍니다. 9874님이 언니가 틀어준 로드파이터 들으면서 무사히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감사해요. 언니도 특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멋진 곡을 또 골라주셔가지고 덕분에 저희가 모두 다 신나고 흥나게 바퀴를 굴려봤습니다. 다음 주 로라장도 기대할게요. 9874님 2960님이요 비 그치고 하늘 보니까 이렇게 청명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의식하지도 않고 탁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하늘 보니까 와 오늘 날이 진짜 맑고 좋구나 싶더라고요. 아침 하늘의 아름다움처럼 근심과 걱정 날리시고 하루 시작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2960님의 하루도 그렇게 시원시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주소년 러브레터 전해드리고 오늘의 알짜 정보도 함께할게요.

자기 전엔 어떤 하루를 내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유류세 인하를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 적용에 맞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 폭도 휘발유는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 바가 있는데요. 6월 이후에도 휘발유는 15%, 경유는 25%의 인하율을 유지해서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 수준의 인하 효과를 이어갈 계획이고요. 산업과 물류 등의 필수적인 경유에 더 높은 인하폭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자정부터 적용될 6차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추이와 민생 및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오늘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될 수 있길 기대해 볼게요.

몬스타엑스의 팔로우, 태민카의 프리리보이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황보 연애할까요 전해드리고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미침이 부족함을 살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예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너무 황량하다고 생각했던 구역이 요즘 다시 지나다 보니까 초록잎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빈 곳이 아니라 땅 밑에서 뭔가가 움트고 있던 때였나 봐요. 제가 자주 지나치던 시기가 아마 뭐 겨울, 봄이 되기 전이었던 거죠. 늘 여기는 그냥 놔두기 좀 아까운데 혼자서 괜한 걱정을 했었네요. 다 예정된 자연의 계획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깝네 어쩌네 걱정을 했습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이곳, 그렇게 휑한 시기가 있었기에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겠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이혜린, 포플러 나무 아래.